딸로 말미암아 고통을 굉장히 받아요. 왜냐하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린 딸인데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터지면요, 집에 있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의미가 없고요. 부모의 학력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부모는 고학력자인데 만약 자식이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딸에게 있는 귀신을 다행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을 받죠. 아마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돈도 의미가 있고 집안도 의미가 있고 뭐 의미가 있는, 그때부터 의미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이제 고통받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 그러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그 설명이 되는데요. 고통받는 아버지가 나오죠.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번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 얼마나 귀신이 흉악하고 더러운가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불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불은 무서운 거잖아요. 물도 무섭죠. 근데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해서 이 아이로 빨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절규를 하죠. 예수님, 제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그 가정도 고통의 원인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일어난 영적인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그 집의 파국입니다. 파멸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번에 좀 장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다가 돼지 2,000마리의 귀신 이제 나가고 고침받은 한 사람. 옷도 안 입고 맨날 그 무덤가에 거처를 두고 무덤이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참 안쓰러운 영혼이죠. 그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늑대인간처럼 정말 그 무덤이나 산에서 자신의 몸을 돌로 찍으면서 얼마나 아플까요? 아픈지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광인. 예수님께서 가셔서 쫓아내시죠. 귀신들, 군대 귀신 들렸어요. 거기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군대 떼거지로 들어있던 그 군대의 귀신.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자 그 사람이 감사해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장성한 이 한 사람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청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그럼 집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돈이 큰 뭐 작용을 했을까요? 이 집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뭐 어떤 학력을 가졌든 어떤 배경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미 그 집은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부터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고통받는 어머니, 귀신 들린 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아버지, 또 귀신 들린 장성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가족. 중요한 것은 배경은 얘기가 안 들어와요. 이 집이 몇 평에 사는지, 이 집이 도시가 서울인지 포항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력, 경제력, 집안의 어떤 신분도 일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이 뒤틀려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공부도, 여러분이 그렇게 벌고 있는 돈도, 여러분이 날마다 끝없이 확장하고 싶은 넓은 집, 좋은 집, 또는 좋은 차, 어떤 수준, 삶의 레벨,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받쳐줄 때에 그게 다 제 몫을 나타내는 것이지, 영적인 배경이 무너져버리면요, 돈도, 집도,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필요한 것,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 영적인 이야기는, 이 귀신 쫓는 이런 이야기 장면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일단은 기도를 키워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기본 승리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기도의 애벗을 입히면서, 자녀를 키워나갈 때, 또 가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가정의 파수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자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정의 달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그죠? 다 아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적으로 가정을 좀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 딸인데도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린 아들인데도 소년이면 한 사춘기쯤 됐을까요? 그 자녀에게도 귀신의 세력은 들어가는. 영의 세력은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간에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오직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결국엔 뭘 깨닫느냐 하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이 귀신에게서 좀 건져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자각을 하죠. 깨닫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 내가 아비된 자로서, 중요한 얘기, 내가 아비된 자로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어미된 자로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줄 알았으나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요, 뭐 돈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에서 다 걸려요, 여러분. 기도 안 했던 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 걸리는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것이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안에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때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때 여러분의 가족도 가정도 평강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사사로이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요 다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드러나는 이야기든지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든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으로 실체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이야기는 풀어지며 비로소 아이가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가족이 회복되고 집안이 드디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가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믿을 때 여러 역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뱀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을 손으로 이제 나으리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얘기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던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심판은 일어나서 마귀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끝장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귀신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던 귀신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귀신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갔을까? 우리 주변에는 귀신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는 별일 없는 것 같죠. 그 많던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다 숨었죠, 여러분. 성경은 그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왔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중에 다 드러내시죠. 정오의 태양처럼. 그러나 마귀는 도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 보셨어요? 도둑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도둑은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 다 숨어서, 그렇죠? 범죄 조직은 봤습니까, 여러분? 범죄 조직 못 봐요. 왜냐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은밀하게 숨어 있고 깔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체로서 뭔가를 행하지만 숨어 있는 존재들인 거죠. 마귀가 어디 있을까?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뭐 합니까? 숨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숨어서 우리의 자녀들

괴롭히는 거죠. 숨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워낙 깊이 숨어 있으니까 그게 자연적인 일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귀는 역사한다. 어떻게? 숨어서. 어디에 숨어 있을까?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발각이 돼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는 다 어디 갔을까? 숨어 있다. 어디 있을까? 몰라요. 어떻게 찾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의 말씀은 니네가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가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말씀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니네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서 너희들의 말이 진짜고 진리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실제성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입증해 줄게. 뭘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로 내가 오늘 말씀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줄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퇴마사 같은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귀신에 목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퇴마사 영화 쳐. 영화 보면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죠? 뭐 어둠의 사제들인가 뭐 이런 그런 영화 보면 막 귀신 쫓아내려고 막 찾아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귀신은 물리쳐야 하고 귀신은 이겨야만 하는 존재예요. 악한 영인 쫓아내야만 하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귀신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귀에 대한 설명,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10장이고요. 마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8장에 보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주 중요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이게 존재론적 본성이죠. 마귀의 DNA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DNA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에는 결코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곳에는 다 선다는 얘기죠. 진리가 아닌 곳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숨어 있는지 감지도 안 돼요. 애가 원래 저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제3의 인격이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씩 드립니다만, 마귀가 역사하면요, 제3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닮았냐, 그죠? 그 정도가 되면 좀 기도 좀 해보셔야 돼요. 엄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대부분 할아버지만이 닮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문제예요. 할아버지도 닮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이게 누구 닮았냐, 이 정도가 심각하다면요, 제3의 인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 아주 긴밀하게 숨어 있으면 발각이 안 돼요. 그걸 들춰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진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주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이런 일들을 겪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진리에 서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너무 믿음의 삶을 그냥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오늘 이러한 마귀에 대한 승리, 어둠의 세력을 물질르는 이런 일들의 어떤 증거와 증언의 표적들의 역사는 제자들이 나가. 이게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그 접두가 붙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영역, 믿음의 순종의 영역을 넓혀 나갈 때 거기 숨어 있는 귀신, 악한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범위를 넓혀가고 진리의 순도를 따라서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마귀는 반드시 발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해요. DNA상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면 마귀가 저절로 와서 고백을 해요. 숨어 있다가도 예수님이 가면요, 마치 그 빛과 어두움의 어떤 이런 것처럼 마귀가 저절로 와서 엎드려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아주 마귀는 극도로 싫어하는 무엇을? 성도의 순정을, 성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충돌되어지는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공동체 모임 자료에 제가 그걸 3번인가 2번에 그걸 넣어놨어요. 아, 이게 영적이었던 거, 영적인 것이구나. 이 일이 영적인 것이었구나. 이게 감지가 돼야 비로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지가 없고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집안의 내력인지 아니면 뭐 그냥 사춘기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면 그냥 경제가 안 좋아서 그냥 돈을 날렸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아, 이게 영적인 것이었구나. 이게 감지가 돼야 돼요. 발각이 돼. 진리가 등장하면 마귀는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의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거는 귀한 거죠. 그래서 그 터진 문제를 갖고 집중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건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말씀과 순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요, 마귀도 숨어 있어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죽는 거예요. 집안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 뭔 일이 생길까 봐. 그뭔 일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뭔 일이 안 생기면 그러다가 그냥 숨어 있는 마귀의 도둑질에 그들의 영혼과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만 이런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게 발각이 되고 그때부터 불편하지만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이기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숨어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발각되는 마귀, 그 접전 가운데 마귀는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둔감하게 여기죠. 그 믿음 없는 것을 별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믿음 없으면요, 마귀가 다 숨어 있는 그 또아리를 튼그 뭡니까? 뱀처럼 다 숨어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종할 때 드디어 마귀와 영적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죠. 예수님이 그 아이에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오면 물으셔야 돼요. 왜 이런 한계가 왔을까요,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그 직역을 하면 이런 종류는, 이 귀신들이죠. 이런 종류는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 나갈 수 없다. 기도로만 작용되어지는 세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신 나오고 뱀 나오고 뭐독 나오고 병 나와요. 그죠?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마귀의 세력이죠.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돈이 통하는 세계인가요? 질병은 만민 앞에 공평하죠. 부자도 병 걸려요. 돈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고학력자도 병 걸려요. 직업 좋아도 병 걸려요. 영적인 세계,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이런 것들은요, 질병, 권력도 안 통해요. 대통령은 뭐병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는 거죠. 귀신, 돈이 통하지 않는 세계, 뱀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도 통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가 통하냐? 유일하게 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통하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 질병을 어떻게 손으로 막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무슨 뭐 담벼락에 뭐 붙인다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력은요,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뭐 넉넉하고 물질도 많고 배울 만큼 배우고 집안 여건도 좋은데 뒤틀린다. 그거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통하지 않는 영역은 기도로만 가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런 것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숨어 있기만 한 거죠.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할 때, 믿음이 능력으로 살아날 때, 지식이 아니라, 오늘 좀뭐 새로운 거 배웠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이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를 실제로 대적하여 내쫓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힘은 실제로 기도하여 믿음이 살아있는 그 권능이 있는 믿음의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0: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매번. 세계를 따라가세요, 같이. 그러면 감춰져 있던 여러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영적인 일들, 발각되지도 드러나지도 않아서 아무런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지는요, 그 많던 귀신들 어디 갔을까? 오늘 설계 제목은 그게 아니지만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귀신의 존재는 발각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도 그런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요, 꿈쩍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편안하게 숨어 있는 거죠.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발각돼요. 이런 종류들은 마귀,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은 기도하면요 다 꿈틀꿈틀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마귀는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던 마귀의 세력,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그 답이 뭐냐면, 마귀는 이 세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아직도 마귀는 세상에 존재해요. 여전히 왕노릇하고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고 막 뒤에서 다 음모를 펼치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세상에 사라진 게 아닌데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서사 속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일 거예요. 기도하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그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죠. 이 서사가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단편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우리한테 개념을 심어준 다음에 그 이야기를 10년을 깔았어요. 10년을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세계관을 엮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세계관 자체가 성경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과 배경, 문화를 멀리하자는 게 아니라 현대의 서사 구조가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아이들, 2008년도부터 나왔으면 벌써 고2까지는 애들이 그거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 현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서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없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귀신 없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종류를 다 통합해서 귀신도 공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귀신도 돈 많으면 이길 수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이룰 수 있어. 결국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종류가 고스란히 숨어있을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서사가 지금 자녀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유일신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애들 멀티버스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이외에는 절대로 내쫓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런 세계관 자체가, 이 서사 구조가 위험해지는,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성경은요, 서사 구조예요, 알고 보면요. 이런 종류는 기도로만 가능해. 믿으십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서사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종을 통해, 이제 신도 인간도 같은 거야. 토르의 망치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로 막을 수 있듯이, 신의 심판을 인간의 문명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바벨탑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안에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분된 종류로서 마귀를 영역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이런 서사 구조와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절대화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깊은 기도와 끈적인 기도와 능력받기를 사모하면서 다시 영적인 이 숨어있는 이렇게 혼탁한 이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드러내고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자녀와 이런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좀 서사적인 큰 어떤 거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세계관 속에 살았을 뿐이요, 우리가 그런 종류를 별도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며 나가는 가운데 가정이, 자녀가, 또 여러분의 생업과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에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맞이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요.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0: 바빠지시겠어요?
1: 네네.
0: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에 제가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한 주를 보내면 뭔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네. 그래서 좀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네. 살짝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삶을 조금 지나온 그 괴력들 봤을 때 기도를 조금 평안할 때 많이 쌓아두고
0: 네.
1: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일리지를 이렇게 찾아먹듯이 하나님께 쌓아놔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는 늘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네. 하셔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1: 네.
0: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런 주제가 맞나요?
1: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들을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추종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름이 다 있었어요.
0: 네.
1: 그거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명칭할 수 있을까까지를 생각하느라 주제를 사모하는 자들로 잡아보았고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아멘.
1: 여기에 네.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0: 마지막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는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교수님 말씀대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네. 가사에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1: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딴 길로 갈 때는 본인의 의지로 갈 때도 있겠지만
0: 네.
1: 사실 옆 사람에게 동요해서
0: 맞아요.
1: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귀가 얇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바그너라는 작곡가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1: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0: 그래요?
1: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그네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유독 남자 팬분들이 많았어요.
0: 그래요?
1: 그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0: 어머.
1: 귀족들도 있었고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분의 음악에서 남성다움 내지는 어떤 박력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으셨던지 그런데 그냥 조용한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0: 네.
1: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0: 네.
1: 그런 바그너가 지은 곡 중에 베젠동크 가곡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젠동크는 누구냐면요. 바그너를 후원해준 어떤 남성 뭐 백작분 정도가
0: 네.
1: 계셨어요. 근데
0: 네.
1: 그분의 아내를 보고 반하신 거예요. 두
0: 아.
1: 분이 사랑에 빠지셔서
0: 네.
1: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을
0: 네.
1: 그분에게 헌정하시거든요. 의미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떤 분의
0: 허허.
1: 음성으로 들어볼 거냐면
0: 네.
1: 메조소프라노 가수의 음성으로 들어볼 겁니다. 엘리나 가랑차라는 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원래는 소프라노의 곡으로 지어졌는데 이 곡은 그런 거예요. 그 베젠동크 부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나의 온실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이 온실 안에 갇혀 있는 꽃들과 같은 입장이구나. 그런 고독함, 외로움들을 표현한
0: 약간은
1: 곡인데,
0: 자조적인?
1: 네.
0: 네.
1: 그런데 그 무언가 우울한 듯한 음성이 메조소프라노의 어떤 음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그너의 곡을 한곡 듣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그너의 베젠돈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이 한켠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한켠으로 좀 우울하다. 네,
1: 맞아요.
0: 확실히 그 느낌이
1: 뭔가
0: 드네요.
1: 온실 안에 좀 이렇게 습한 공기를
0: 네.
1: 머금은 듯한,
0: 맞아요.
1: 그래서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그너에게 바그너리안이 있었다면요,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티 아데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팬덤 같은 건가요?
1: 그렇죠.
0: 네.
1: 뭐 누군가의 팬 이름 뭐 이런 건데, 슈베르트는 워낙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기가 어려웠었으나 친구의 도움으로 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구는 재력도 갖추고 있었고 인맥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 한켠에서 지내면서 우리 이 모임에서 너의 어떤 곡들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 가운데는 철학자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무용가들,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0: 네.
1: 슈베르트가 작곡하는 곡을 연주해줄 연주자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그만큼 좋은 배경이었지만, 아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에서는 여러분
0: 네.
1: 제가 슈베르트를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슈베르트의 친구는 슈베르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니 참 좋은 친구를 할수 있겠죠.
0: 네.
1: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밤문화를 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0: 이런.
1: 밤마다 그렇게 같이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막상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낸 그 친구는 80까지 장수하세요.
0: 그래요?
1: 네.
0: 어머, 너무
1: 친구
0: 나쁘다.
1: 따라 밤에 나간다, 요거는 조금 안될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슈베르트가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도움을
0: 네.
1: 받았을지언정 함께 유흥의 문화에 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딴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를 깊이
0: 알자.
1: 심었다면 조금 더 많은 곡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유려한 곡들을 여러분께 두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피디님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제목이에요. 네,
0: 항상 헷갈려요.
1: 그렇죠. 슈베르트의
0: 송어인지,
1: 송어인지 숭어인지를
0: 숭어인지.
1: 항상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0: 네.

0: 저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노래를 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송을 기억하시고 슈베르트의 곡은 가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숭어 아니고 송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1: 송어군요.
0: 네, 가사에
1: 숭어라고 알고
0: 그럼요.
1: 있었어요.
0: 이게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1: 그래요?
0: 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답습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교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제목이지만 지금부터 바로 알면 되죠.
1: 네.
0: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아, 송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의 표면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따라리라라람 밤 이런 반주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한곡 감상을 하시고 두 번째 곡도
1: 네.
0: 연결해서 들으실게요.
1: 네.
0: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여러 곡 모음인데 그
1: 네.
0: 중에서 보리수라는 곡을 들려 드릴 거예요.
1: 보리수.
0: 네, 근데 이 곡을 누가 부르시냐면요.
1: 네.
0: 크바스토프라는 그런 가수가 부르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팔다리가 조금 이렇게 짧으신 장애가 있으신데 음색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의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고요. 현직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었다. 여기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특별해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에 마음을 쏠리지 않고 정말 한 길만 올곧게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서,
1: 네.
0: 임선혜 씨의 음성으로 송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보리수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클래식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이어서 겨울 나그네 중에 보리수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특별히 마지막 곡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너무너무 예쁜 보석을
1: 네.
0: 때로는 투박한 그릇에 담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1: 네.
0: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컴플렉스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 PD님도 그런
0: 있죠.
1: 게 있으세요?
0: 너무 많죠, 사실.
1: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0: 저는 이제 체형이, 네, 하체가 네, 좀 이렇게 통통한 체형이라 그게 좀 항상 불만이거든요.
1: 저는 이마가 넓어서 그게 너무 그렇거든요.
0: 어디가 넓으시죠?
1: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마가 넓으면 대성할 거야. 그걸 이제 위로하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만 딱 듣고 딸아이한테 이마가 넓으면 대성한대 그랬더니 바로 붙여서 그럼 이마가 좁으면? 그럼 이마가 좁은 사람이 콤플렉스인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함부로 접근할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는 바그너에게는 바그네리안,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트아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굳이 이름을 만들자면 지저스리안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0: 네.
1: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그너와 슈베르트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아이하고 조카하고 게임을 해줍니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0: 어떤 게임이에요?
1: 사춘기를 유연하게 지나가려고 정말 잘 못하는 온라인 게임을
0: 네.
1: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요.
0: 네.
1: 빠르게 탈락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미끄러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요. 얼음을 뿌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넘어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0: 네.
1: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은 긴 시간 함께하자가 아니라 제가 빨리빨리 탈락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자 이거든요.
0: 부모가 쉽지 않네요.
1: 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면밀히 알려면 일단 경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스히 안아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본은 상대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런 처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은 PD님과 함께하는 쉬운 클래식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사람을 사모하는 이들도 저렇게 헌신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 될까를 새겨보고 전도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마지막에 정말 큰 울림이 있어요, 교수님.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1: 네.
0: 기꺼이

0: 전도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1: 네.
0: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또 다른 다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모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집니다. 특히 자녀가 고통할 때. 그 부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최강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다 보았습니다.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 저럴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둘 다 소용이 없다. 육정으로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랑으로 믿는 마음 가져도 소용이 없다. 체험하고 특별하게 배우고 가지게 된 그 믿음도 소용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용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감동 감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가지면 성취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감동 감격이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만한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동 감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감동일 때 귀신이 숨어 있다가도 다 달아나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대전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 알고 살면 늘 겸손의 중심이 잡힙니다. 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을 가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을 덮여버린 채 살아갑니다. 바쁜 일로 덮입니다. 급한 일로 덮입니다. 어려운 일로 덮입니다. 좋은 일로 덮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놓고 왔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모른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오,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그런데 없다고 하듯이 삽니다. 물으면 말은 없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많지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죠. 그 있다고 알면, 그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다 찾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겁고 수고하는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줄까?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믿음이다. 부모의 그런 사랑의 믿음도 아니고 제자들의 체험한 그런 신비한 믿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되고요. 그 어떤 뭐 보약으로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일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기도 합니다. 간질병이다 이럽니다. 귀신 들려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모는 간질병이다. 정상을 보니까 간질병이다 하고 데리고 오죠. 귀신 들리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의 능력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부름꾼 천사에게도 이길 수 없지만 귀신의 힘도 세다고요. 이 지식도 힘도 세다고. 그러니까 감출 줄도 알고 변장할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간질병이라고 했거나 정신병으로 하거나 이렇게 그냥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 귀신 들림을 사람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실 때 감동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던 아 이거 내가 핑핑 흘려들었던 그런 소리인데도 딱 붙들 때 그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 나 이제 믿어야 되겠다. 믿어보자. 야, 믿음밖에 없다. 믿자. 그런다고 안 된다는 거지. 믿음 가지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귀신 쫓아보내는 건 사람이 할 수 없고 믿음 가지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나?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는데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발생하지 않지? 왜 교회 오는데 오긴 오는데 믿음이 발생하지 않지? 얼마나 더 내가 교회로 부르고 얼마나 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믿음이 사용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순종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믿을 때는 그 소리 못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바울이 가졌어요.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저 잘나가던 사람이 저 바보처럼 믿는다.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소리 들을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켜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켜라. 믿게 하신다. 이것 없이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허무한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정말 계시냐?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다고. 아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가 무엇인가 고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할 사람의 첫 번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첫 번 행동은 거대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게 됩니다. 증폭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힘들고 지쳐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보는 일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여기서 그 사이가 우리의 섬김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로 살라고. 제자로 살면 제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온갖 은사들과 축복들이다. 왜? 섬겨야 하니까. 주님 따라 섬겨야 하니까.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계급이 아니고 직분이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기능. 목자는 기능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자가 되고 올라서서 제자가 되고 올라서서 목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목자입니다. 직분, 계급, 이름이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못 참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참는다. 아 이제 너희와 함께 못하겠어, 실망스러워서 함께 안 할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속이더라도 난 너희를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너희를 참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감동입니다. 감동 없는 믿음,

버려야 돼요. 진짜 믿음 못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감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찬양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의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워서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믿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믿은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임마누엘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가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머물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다려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서해라. 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슈퍼맨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이 슈퍼맨 이상이시지 우리는 아무리 잘 믿어도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저기 세상에 가서 슈퍼맨 되면 전도 못해요. 저 세상에 가서 저분들보다도 조금 더 약한 듯이 보일 때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보다 약하고 내보다 부족하고 내보다 적은데 나는 저런 믿음, 저런 기쁨 없어. 나는 저런 소망 없어. 나는 저런 용기 없어. 나는 저렇게 못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만큼 믿어서 믿는다, 그게 아니고요. 내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표징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듯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키면 표징이 따르는 거죠. 내 표정으로 표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말로도 표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순간적인 행동으로도 표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는 반대로요. 믿음을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망쳤어요. 좋은 일 한다고 도망쳤습니다. 의로운 길을 가리라 하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망쳤습니다. 그 결국은 죽음이 멸망이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벽한 그 절망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합니다. 이건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저런 기도 못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근거가 없는 기도를 합니다. 뭐 무슨 배짱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보였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보였겠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는데 제게도 건강으로 목회상으로 정말 캄캄한 절망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형용 못할 어려운 일, 절망이었죠.
그래도 사라지지 않은가?

0: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의사가 천을 덮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죽을 때 그거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느 날 다 떠나실 텐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막 숨을 모셔서 옆에 있는 어머니는 답답해 우리 아들 숨좀 쉬게 해달라고 산소호흡기 꼽아달라고 막 입에 가래를 닦아내고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답답해 엄마 그래 고마워요 도와줘요 닦아줘요 산소에 꽂아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걸 믿으면 저걸 안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저렇게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언제나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새기고 이제 갑시다. 믿는 방법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방법은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소리 치시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들어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자꾸 내가 믿어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하니까 그렇게 못해. 그리고 아예 계좌시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믿으니까 해봐. 네가 믿으니까 옮겨봐.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를 믿게 한 분은 나다. 그러므로 네가 믿을 때 너에게 하게 하시는 분도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지 마세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계속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온갖 도덕, 윤리, 지혜, 능력, 용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모시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단하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내가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망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철저하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찬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요나처럼 그 캄캄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비결은 함께 하심입니다. 방법은 영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하셔야 될 그 일 가운데로 나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 공간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자훈련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과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침부터 밥투정하는 아이 때문에 전쟁이 치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죠? 스마트폰을 켜면 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세상의 물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하고 또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전쟁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부추기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말이죠. 날마다 평안을 뺏기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확실한 처방전을 남겨줍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이죠. 전신갑주 하니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옛날 군인들이 입던 이 무거운 갑옷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휘둘려 우리 마음이 주눅들지 않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는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비교하게 하는 불안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입니다. 내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맡겨두면요. 우린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영적 갑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요. 어깨를 딱 펴고 문을 나서 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Victory in Jesus.

밤페클 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함께 하셨고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시켜주는 것 같죠? 앞서 우리가 겪는 소소한 영적 전쟁,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일 뿐 아니라 은근히 우리를 조여오는 세상의 물질주의, 비교의식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마귀는 거창한 무기를 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친한 사람의 은근한 자랑을 통해서 또는 SNS 속 화려한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과 평안을 슬쩍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겠어요. 세상 기준에 맞춰 아등바등 맞서 싸우면 이건 뭐 십중팔구 지게 돼 있죠. 이럴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네,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며 어떤 유혹과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연주곡까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손재석의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방이 온통 푸른 물결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푸르고 평안한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연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주 380년경에 이제 세계 최강 대국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이 로마는 워낙 이제 당시에 뭐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서 그 지역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자기가 총애하는 한 장군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서 데살로니카 지역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폭정을 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강압적인 정치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 밀란이 너무 거칠게 일어나서 그만 이제 이 총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테오도시우스 1세의 황제가 아주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강력한 군대를 그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보내서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분명 그 폭도들만이 있을 게 아니라 아주 선량한 시민들도 그 중에 있을 텐데 너가 너무 학살이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그걸 취소해야 되겠다. 취소를 했지만 그 와중에 이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7천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테오도시우스 형제가 믿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제 이 황제가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가 밀라노 교회였는데 이 밀라노 교회를 섬기시던 분은 아마 들어보신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라고 아주 이분도 훌륭하고 믿음이 좋으신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교회 이제 주교이자 목회자로 계셨는데 황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교가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예배당 문을 걸고는 그 황제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황제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황제인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황제님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당황해서 아니 자기가 황제고 자기는 이 앞에 선 사람 주교인데 나의 길을 막을 수 있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교님, 제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암브로시 주교가 어떻게 대답하냐? 황제님, 황제님께서 죽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희생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황제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황제가 더 화가 났어. 그래서 아니 주교님,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렸는데 아니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막 냈어. 그런데 그때 이 암브로시 주교가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말을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 만약 당신이 다윗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다윗의 회개를 먼저 이행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윗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다윗의 회개를 이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참회,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교가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이후에 아주 성정을 베풀어서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된 위대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영육의 치유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역사도 그랬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중에 죄 한 번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은혜, 축복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인생의 난관을 반드시 돌파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관을 돌파하는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이 무엇이냐?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요즘에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여름만 되면 나와서 빅 히트, 아주 큰 히트를 쳤던 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 중에 한 선비가 깜깜한 밤에 가 쓰고 이제 보침 지고 하필 그 깜깜에 깜깜한 산골을 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귀신이 나타났어. 히히히히. 그럼 이제 선비가 넘어갖고 이제 막 도망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도망을 치면 그 귀신이 동일번쩍 서귀번쩍 하니까 언덕에 올랐다가 이쪽 나무에 올랐다가 저쪽 나무에 올랐다가 하여튼 선비가 가는 길목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비는 어떻게 해요? 막 분명히 왔어요. 막 해가지고 막 이리 뛰다가 저리 뛰다가 자기 갈 길도 모르고 막 뛰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몸에 손댄 게 없어요. 막 머리를 잡아 끌었다거나 밀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하고 막 앞뒤로 날뛰기만 했을 뿐인데 선비는 지레 겁먹고 이리 도망가다가 저리 도망가다가 자기 실수 발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다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이 손댈 수 없어요. 사탄은 뭐 하는 거냐?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인생의 시련, 그걸 만나면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무서워하게,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두렵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사단은 믿는 자를 손으로 뭐 잡거나 뭐 당기거나 밀거나 할 수 없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지뢰 떨어지게 하는 것. 문제는 스스로 지뢰 그 두려워하여 겁먹고 그대로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의지하셔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난관은 반드시 돌파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데 그들이 가장 앞에 먼저 만난 문제가 무엇이냐?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다 만났어요. 그 앞에 바다 끝이 안 보여요. 호미고 그 구름포 끝에 가서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 끝이 안 보여요. 그 바다 끝이 안 보이는. 근데 그때 이제 이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를 보내고 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열받는 거예요. 괜히 보냈나? 보낸 게 실수다. 이 민족 보내면 우리나라의 그 험한 애들 다 누가 아냐?
막 그러면서 귀 쓰면

분노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바로 왕이 자기가 직접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전차 마병, 전 마병 부대, 병거 부대를 다 막 불러라, 소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애굽의 황제가 직접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말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거냐면 참모총장의 군대를 파송하십시오. 그렇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괘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대국의 애굽의 그 왕, 황제가 직접 반차를 몰고 죽이게 또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뒤에는 그 애굽의 강한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진퇴양난, 사면초각.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혹시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이 장면보다 더 위험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더 심한 문제를 만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번에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오늘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보면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 그 뒤쫓아오는 그 잔인한 군대를 보면 낙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제 이 문제, 이 위기,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해드리라. 문제를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임한다는 거죠. 0.1g의 희망이라는 글을 쓰신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 한국의 살아있는 희망, 희망의 나비효과,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북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천재라서 대학교를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2003년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의 해양학과 교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칼텍이라고 부르는데 이 MIT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칼텍과 서울대학이 함께 공동연구, 미국에 있는 그 지질, 땅을 이제 연구하는 공동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그 지질을 연구하는데 거기가 이제 사막에다가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서 척추 4번 골절이 돼서 목 아래로 전신을 쓸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병상에서 정신이 딱 들었을 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먼저 들었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답니다. 아니, 절대자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분이 그 전까지는 절대자 신 뭐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절대자가 누구시냐.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다가 한순간에 인생의 무대에서 나를 끌어내리시느냐. 아니 그 절대자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게 좋은 것만 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를 인생의 무대에서 떨어뜨리시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확 일들, 그 원망하는 마음이 확 일다가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대. 모든 잘못한 사람, 본의 아니게 뭐 실수를 했든 뭐 그 일부러 했든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또 일들어. 회개하는 마음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도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 그래도 눈이 다치지 않아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기쁨의 그 감격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아주 조그만 희망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0.1g의 희망, 0.1g이면 이 종이 무게도 안 됩니다. 그 0.1g의 희망,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세작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된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0.1g의 희망이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희망을 갖게 된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사고 당한 지 7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하셔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훌륭한 해양학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절망에 빠진 분들과 아픔에 처한 분들,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 국립재활원의 홍보대사,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사장, 여기 마시면서 너무나도 작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희망으로 날개짓을 했더니 그 희망이 파도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여러분 감사와 희망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팔다리를 의지해 살아가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다시 살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세상과 주위와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발견하셔서 다시 일어나 인생의 승리자, 희망의 증거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희망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노력.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노력. 이 노력을 하다가 보면 믿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은 이제 집 밖에 외출할 때 이제 아빠나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렇게 붙잡듯이 잡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반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건 뭐냐. 이 혀를 활용해서 무엇을 반복하여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여 붙들어 살면 나의 마음에 성령의 확신이 충만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곳이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백하다 보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심령의 고백으로 바뀔 때가 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전 인격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주 축복의 도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위기와 난감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결정적 이유. 마지막에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순종. 이걸 조금 더 길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훈련.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한 훈련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훈련이죠, 훈련.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훈련을 받다가 그 고난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인생 내내 고생만 하다 끝나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 저분 왜 저렇게 고생만 하나, 사실은. 고난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종의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만.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은 뒤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순종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저 바로로부터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 물론 처음에 모세도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 입술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위대한 도구가 된 거죠. 모세는 이 훈련과 순종의 두 날개를 거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그 모든 고난, 훈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순종의 타이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타이밍이 오기까지는 물론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내가 간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3이 됐는데 그 학생이, 자녀가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대학 가기 싫어요, 저는 고3만 할래요, 고3만 10년 할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고3만 10년 하겠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누가 그 자녀를, 부모가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훈련만 받다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훈련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그 자녀가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그 기회,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훈련만으로는 안 되고 훈련 뒤에 반드시 순종의 타이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앞절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더니 이제 또 갑자기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느냐. 인생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이제 다방구 다방구로 갔어요. 경찰과 도둑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 경도 모임이라고 경찰과 도둑이라고 해서

0: 있는 거예요. 잠깐 정문대 붙잡고 딱 서 있으면 또 다른 아이들을 잡아 다니고 술래도 잡으러 막 다니는 거죠. 근데 꼭 모든 동네마다 골목엔 꼭 날쌘돌이 한 명씩 있어요. 얼마나 잘 피하는지 잡히지도 않고 띵박질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날쌘돌이가 술래를 유효히 따돌리고 여기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애들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전봇대 붙잡고 있는 아이한테 손을 탁 치면 이제 이 전봇대 붙잡고 있던 아이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을 딱 쳤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에요. 계속 그 전봇대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에 터치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찾아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의 손이 그 지팡이가 홍해가 갈라진 홍해 위로 올려졌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 연일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시고 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은혜의 축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떵떵거리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난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극복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새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낙심한 분들에게, 절망한 분들에게, 어려움 처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 위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분들이 다 말씀 붙잡고 반드시 그 인생의 어떤 난관도 다 돌파하고 승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돌파하셔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위기한 처한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일주일은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긴장과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됐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들을 같이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태양은 참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날이었고 다음 날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을 떠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죠.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조금 더 자도록 시간을 주셨죠. 앞으로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자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여스, 왜 대제사장 집으로 온 거죠?
1: 곧 알게 될 거다.
0: 설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건 아니죠?
1: 유다, 상상력이 지나치구나.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온 겁쟁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실 리가 있나? 그분의 종이 우리와 함께 갈 거다. 어, 마침 저기 오는군. 말고, 이제 가볼까?
2: 네, 요하스 제사장님.

0: 베드로. 베드로.
1: 왜 그러세요, 예수님?
0: 베드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2: 넘어진다고요?

0: 멈춰라! 넌 누구냐?
1: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 요아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0: 네레오 장군님께서는 제사장 한 명과 정보원 한 명이 올 거라 하셨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다 돌아가라.
1: 나 아,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 갈마 백부장 괜찮네.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 부하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2: 요아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냈나?
3: 예, 장군님. 여긴 그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자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2: 좋아. 허탕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4: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 좋다. 출발한다.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이제 됐다.
1: 뭐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0: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예수님. 아이고.
0: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1: 에? 누구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0: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신자가 오는구나.
2: 야, 나다나이, 빌립, 다들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빨리 빨리! 자, 저 사람들을 막아! 어서 일어나! 막아야 돼! 빨리 일어나!
3: 유다, 그 자는 대체 어딨나?
4: 여기 이제 곧 거의 다 왔습니다.
5: 저기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0: 누구를 찾고 계시오?
3: 요하스, 이장가.
4: 유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겠지?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유다, 넌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냐?
7: 잡아라, 백부장! 저 자를 잡아라! 어서 칼을 뺏어!
8: 자기 하인의 귀가 잘려나갔으니 가야바가 열 좀 받겠구만.
0: 그만하라! 베드로, 칼을 거둬라. 내가 좀 보겠어. 자, 이제 일어나시오.
5: 귀가?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귀가 잘려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0: 날 찾는 것이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8: 좋다. 다 풀어줘라.
0: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라도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제 어둠의 권세가 덮이니 당신들 때가 왔군.
8: 어서 끌고 가자.

죄인이 대답을 안 하니 지치는군.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뭐 할 말은 없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0: 뜻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말도 안 됩니다.
2: 내가 그요.
3: 신성 모독하냐?
1: 신성 모독이다.
2: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0: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미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3: 들었소!
0: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미리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힘든 그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죠. 결국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다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또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0: 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2: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3: 아, 네.
2: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밝은 빛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수심 약 200m 이하부터 태양빛이 도달하기 힘들고 1000m 이하에서는 사실상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심해에 살아가거나 어둠만이 존재하는 동굴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 중에는 암흑으로 인해 눈이 퇴화되어 버린 종들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계속적으로 거하면 우리도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력을 잃어가는 것조차 인식 못하며 눈이 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어둠에 처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이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일반 국민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왜곡된 사회 체제는 배격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 전체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리시키고 분별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군에 소속된 군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북한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 남한으로 탈북하시고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임바울 목사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북한의 군에 대해서
1: 네.
0: 알아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탈북하실 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탈북할 때는 22살에 탈북했죠.
0: 그렇군요. 그럼 보통 북한의 청년들은 몇 살에 입대를 하고 또몇 살에 제대를 하나요?
1: 일반적으로 한 18살, 19살에 입대를 해서 29이나 30에 제대하죠. 만
0: 아,
1: 10년 동이니까.
0: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그럼 한 3, 4년 정도 군 복무를 하던 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1: 4년 복무하고 왔습니다.
0: 여성들도 군 복무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무 복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는 아니고,
0: 예.
1: 군대를 뭐 자원하면 가고 싶으면 이제 가는데, 군대를 선택해서 가면 이제 여성들도 6년은 복무해야죠. 6년, 만 6년.
0: 6년이요.
1: 네.
0: 북한 군 안에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1: 네.
0: 휴가 금지, 면회 금지, 그리고 연애 금지. 맞나요,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기 때문에.
0: 네. 뭐, 연애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면회를 가거나 또 가끔 휴가를 나오거나,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휴가나 면회 없이 군 복무를 10년 동안 하는 게 가능한가요?
1: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다 그렇게 하니까. 예, 특정한, 뭐, 물론 이제 당간부나, 이렇게 어떤 뇌물을

0: 많이 써서 특별한 케이스로 휴가를 나가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열병식을 참여했다거나 큰 훈장을 받을 일이 있는 상황의 예이긴 하지만 대부분 군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기 때문에
1: 네.
0: 근대 내부에서 뭐 그렇게 이게 뭐 불만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
1: 불만이나 뭐
0: 네.
1: 이런저런 건의를 할 만한 뭐 자유로운 분위기 자체가 아예 없는 굉장히
0: 아,
1: 무겁고
0: 그렇죠, 그렇죠.
1: 엄격한.
0: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말도 안 돼. 그런 것 자체는 북한군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북한군은 명령이 떨어지거나 어떤 위에서 어떤 규정이 생기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불만, 뭐 사소한 거라도 예. 불만을 하거나 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균열 자체가.
1: 부대 내 구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구타가 다 사라졌잖아요.
0: 그쵸, 그쵸.
1: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0: 북한은 구타가 엄청 심하죠.
1: 아.
0: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라 그 명령에 거부하면 구타가 집단 구타가 들어오는 게 북한은 구타라기보다는 그뭐 일상하고요 구타는
1: 네.
0: 한 명이 잘못하면 한 명만 처벌받지 않고 그뭐 소대면 소대 뭐 전체가 이제 얼차례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1: 예.
0: 아, 한 명이 실수하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얼차례를 당하는 게 일상사고.
1: 그 상황에서 뭐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0: 아우, 북한 사회 자체가 인권이 없는 나라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뭐 그러면 뭐 재판도 안 하고 쏴 죽이는 게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뭐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도 뭐 북한 사회 입장에서는 근데
1: 네.
0: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1: 폭력이 일상화돼 있는 그런
0: 에 그럼
1: 분위기라고 봐야겠네요.
0: 그렇죠 에 폭력은 뭐
1: 네.
0: 너무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 북한과 남한을 경험하면서 정말 적지 않은 문화적인 격차를 지금 경험하셨을 텐데, 경험하고 계실 텐데,
0: 그렇죠.
1: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0: 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1: 네.
0: 적응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정직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남한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정을 꾸려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한 탈북의 경험을 하셨어요. 보통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탈북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소위 노크 귀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셨는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의 심정, 또 귀순에 성공한 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냥 그 한국으로 올 때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제 남한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못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 가면. 그래서 일단은 가자. 한국 왔을 때 성공했을 때도 이 실감이 잘안 나서 한 1년 동안은 상당히 이제 정체성 혼란도 있고 이게 정말 내가 온게 맞나라는 굉장히 감정의 혼란스러움도 정말 많았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1: 그러시군요. 내려오실 때 철조망을 몇 개를 넘고 수없이 많은 지뢰밭을 건너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정신없이 건너 오신 거죠?
0: 그렇죠.
1: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나요?
0: 아,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신이 좀 미쳐야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오셨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힘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확신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당시에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0: 그렇죠.
1: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성령의
0: 은혜였다.
1: 도우심이었네요.
0: 그렇죠.
1: 남한 병사들의 막사까지 걸어오신 거잖아요, 목사님. 딱 문을 두드렸을 때 남한 병사들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0: 그렇죠.
1: 뭐라고 하던가요?
0: 깜짝 놀랬죠. 깜짝 놀라고 막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두려움이 많았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극도의 긴장이 이제 풀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조사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1: 아무도 믿

0: 수 없는
1: 아니,
0: 그런
1: 아무도
0: 상황이었네요.
1: 믿을 수 없겠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 남한에 대한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 세뇌시켰기 때문에 아, 죽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죠.
0: 북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게참
1: 네,
0: 중요할 텐데,
1: 그렇죠.
0: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군 생활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북한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회보다 철저하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받는 장소가 북한군이고, 대부분 이제 북한 사람들은 군복무를 거의 뭐 8, 90%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군 출신들인 거죠. 사회 나가도. 그다음에 이제 군에 나오지 않으면 출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 청년들, 특별히 이제 군인들을 사용하실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도 제가 경험했고, 왜냐면 북한 군인들이 10년 동안 배우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순종하는 거 배웁니다, 순종하는 거.
0: 순종과 복종.
1: 예, 그쵸. 복종과 순종, 무조건.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 내가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상관이, 특별히 당과 국가에서 명령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복종해야 된다는,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배우는 게 이제 북한 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들이 이제 군복무를 제대하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몸에 밴게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0: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도 지금
1: 네.
0: 그 몸에 밴그 마인드를 활용해서 지금 남한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신데, 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북한에서의 안 좋은 경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이 아마 북한 군인들의 그 정신 상태, 그거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통일선교 분야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의 회심과 복음화를 연구하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용로교회 통일 비전 예배를 섬기시는 이은성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께서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탈북하신 분들의 회심을 깊이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0: 네.
1: 군대가 북한군처럼 훈련받고 북한군처럼 생활하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네, 거기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군 선교 그리고 북한 군인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0: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허락하셨네요.
1: 네.
0: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민간인 출신 탈북민과 군인 출신 탈북민들, 좀 차이가

0: 많습니까, 목사님?
1: 뭐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탈북하셨으니까.
0: 네.
1: 그런데 그들 안에는 내면적으로 북한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거든요. 그 선군 정치를 해서 먼저 군대를 가장 앞서서 정치에 활용도 하고, 또 특별히 간부 출신이라는 것은 다른 군인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체사상이 강화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를 향한 신격화에 물들어 있는 북한 군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1: 제가 연구했던 게 그냥 탈북민으로서 하나님 믿었다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 된 사람들이거든요. 군 출신의, 간부 출신의 목사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종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0: 예.
1: 김신자를 믿다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을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요, 균열이었어요.
0: 균열.
1: 뭐, 작은 균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시발점은 다 달랐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 극동방송 감시하는 목적에서 청취하다가 균열이 갔어요.
0: 네.
1: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가 탈북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랑 모순, 이 체제 정말 옳은가? 이런 질문 때문에 탈북하셨는데, 균열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 어떤 공통점인가요?
1: 태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에 오시면서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섬겨주지?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줄까라는 생각에 의문을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0: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군요.
1: 네, 이 체제, 북한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죠.
0: 먼저 본인이 갖고 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에 이유 없는 사랑이 부어졌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정말 금지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들이 가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섬김, 어떤 사상보다, 어떤 강한 주체 사상보다 그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0: 사랑이 정말 실질적인 힘이 있군요.
1: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칙어 같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0: 금기어가 있군요.
1: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쓸 수가 없고, 연인끼리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냥 좋아한다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랑이란 표현 자체도 어색하지만 쓴다고 하면 우리 김실가나 장군님, 수령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일반인들끼리는 사랑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0: 네.
1: 또한 재미있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 간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고맙다는 말은 하지 감사한다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사랑, 감사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김씨 일가를 향한 단어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작은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 젊은 우리 북한 우리 선교를 할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금 북한 군을 선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엄청 위험한 얘기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고요. 그 과도기 안에서 북한군은 최대 선교의 현장 또는 전초 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의 시작도 군대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의 마지막도 군대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군대 안에서 통일을 바라볼 때 안정화 작전이라고 표현해요.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다는 표현인데요. 그때 처음 작전을 펼치는 것도 민간 뭐 단체나 NGO가 아니라 군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한 마지막 또한 서로 겨누던 총을 내려놓고 같은 유니폼으로 한 군대가 돼야지 또 통일의 마지막이 사람의 통일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통일 가운데 군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일의 어떤 전략의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이 군인들 체제가 바로 무너지진 않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그때 우리 북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을

0: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아마 한국 교회가 전체가 힘을 다해서 북한 군성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이 곧 전역하면 고향이 흩어지는데 이들을 이렇게 함께 모두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곳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1: 북한에 대해서 군대다라고 할때 굉장한 또 상처와 또 온갖 기억들,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0: 말씀은
1: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서 북한 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좀 살피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 오늘 또 새로운 면을 접해보게 되네요.
0: 저는 지금 수영여고에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부터 계속 마음 주셨던 북한 군성교, 지금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완성시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할 대상도 많고, 여러 전략도 많겠지만, 북한 군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오늘 이윤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것들, 또 중요한 면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나라가 되었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북한은 공산주의의 오래된 독재로 황폐한 땅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서 속히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대 세습 공산 독재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 남아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을 주님 안에 연합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통일 선교사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흑암의 땅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북한 모두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 같지 않은 깊은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누군가 빛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과 복음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

울리는 포항극동 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 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의 오늘과 다르길 바란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 바란다면, 오늘부터 변하세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변화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행복 시작합니다. 쉼의 찬송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는 모두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나님도 멀리 느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 손을 잡고 삶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다. 누군가 다가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너머에 있는 소망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신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난 직후이다. 당시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사랑의 깊이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찬양 베스트 앨범에 수록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박신화 콰이어의 이날의 감사세, 유니언 스테이션의 Jesus Help Me To Stand 영어 찬송, 그리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해 극동방송 윤하군 코랄의 찬양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을 재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님께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게으름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이것은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복을 누렸어요. 믿음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어떤 영혼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부유한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유한 게 좋아요? 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부유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없어서, 늘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왕이면 부유한 것이 좋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스스로가 그 부요함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가난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큰 부자 아버지를 만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일찍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정말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것이 나에게만 그러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에 가치가 생기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얻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는 이 땅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에서 내가 영원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부요한 삶을 스스로 포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우리가 환영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죠. 돈이 절대화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욕이 아닌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부의 삶, 곧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의 삶이란 거룩한 부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거룩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다고 거룩한 부자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은 사람이 거룩한 부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부자인 거죠.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역사 이래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암만 노력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탓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모든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우연히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또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온 땅에 풀이 무성한 겁니다. 돌담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바깥 포도원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주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죠. 주인이 게으르다 보니까 어리석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그 좋은 포도원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포도원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바깥 포도원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33절로 3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빈궁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 게으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주어진 그 행운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절대로 축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재물이 오히려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열심히 모았어요. 그러나 모아진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려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은 절대로 가치 없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류를 갖고 미련한 사람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빈궁이다. 그럼 우리는 이 빈궁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빈궁하게 만들어요? 게으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으로부터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빈곤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 빈곤이죠. 물질의 빈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영적 빈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빈곤은 어느 순간에 나를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가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함에 처해 있습니까? 빈궁으로부터 탈출, 곧 게으름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시간의 마스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한옥 목사님 대학 시절에 사랑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후배인데 이 후배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얼굴도 너무 이뻐. 그런데 게을러. 아주 게으른 여자 후배가 있었대요. 뭐 보면은 학교에도 늘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출석을 한 적이 없대요. 항상 늦잠을 자가지고 늘 지각하고. 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자기가 밥을 해먹는 법이 없었대요. 늘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 집에 가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그런 여자 후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후보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대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답니다. 이 청년을 아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자취방에서 전전긍긍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자매의 생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밥을 짓고 콩나물국을 끓여서 남자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여주고, 이 친구가 수업에 못 들어가니까 그 수업 시간까지 들어가서 그 과목을 필기를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전달 수업까지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체 무엇이 이 자매의 생활 태도를 바꿔놨을까요? 그렇게 게을렀던 이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한 패턴으로 삶의 습관을 바꿔놨을까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 어떤 목표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섬기고자 하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목표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다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게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영적 빈곤에도 빠지고 영적 침체에도 빠지게 됩니다. 어느 수필집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겨울철이었어요. 마을 버스를 타는데 두 손을 다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버스를 탄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으면 뭐를 해야 돼요? 차비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현금을 내는데 요즘은 뭐예요?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가슴의 안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기 싫어가지고 몸을 숙여서 그거 갖다 대는 카드리더기에다가. 그리고는 자리로 걸어가는데 여전히 손을 빼지 않고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체 저분이 언제쯤 팔을 뺄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 이제는 핸드폰 꺼내느라고 손을 빼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안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발신자를 보더니 그냥 꺼버리고 여전히 손을 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리기 위해서는 다시 또 벨을 한번 눌러야 되거든요. 아유, 이번에는 손을 빼겠지.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두벅두벅두벅 걸어나가더니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하고 뒤를 휙 돌아보면서 벨 좀 눌러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손 없습니까? 당신 손으로 누르시오 그랬대요. 대체 무슨 대답을 할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손 빼기가 귀찮아서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랬더니 휙 돌아보면서 그러더랍니다. 귀찮게 말 걸지 마시오. 말 거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끝까지 손을 빼지 않더라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로 나누었습니다. 이 하강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상승사회에 속하고 상승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라도 그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상담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양육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강사들도 모시고 또 좋은 팀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것들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모이라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아, 그거 꼭 가야 돼? 아, 좀 안 가면 안 돼?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가 은혜를 못 받나? 꼭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무시해버리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아, 그래, 나라도 가야지. 그렇게 많은 거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가야 은혜를 받지, 나부터 가야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왜 이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그 다음 왕을 그의 혈육에서 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 다른 아들들이 전부 다 초대받아가지고 전부 와서 앉아있는데 말째 아들 다윗만 빠져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 전부 다 식사 자리에 와야 되니까 너라도 우리 집에 그 양떼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양떼들을 지키고 돌봐라.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식사자리가 선자를 만나가지고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간택받아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고 싶었겠죠.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왜 양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식사자리에 가고 싶은데 나도 간택받고 싶은데 왜 나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고 왜 나만 양떼를 돌봐야 되느냐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럼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그래 나라도 양떼들을 지켜야 나라도 양떼들을 돌봐야 우리 집을 지키는 거지. 형제들은 거기 다 가있지만 나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린 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 그런가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리. 여러분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익숙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흘러가요. 편안한 자리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길입니다. 새롭게 도전해야지 되는 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자리예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린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이왕이면 편안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익숙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너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너가 있을 때 너에게 진정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서 생각했다 그랬어요. 훈계를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제 또래의 목사님들, 이제 한 6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제 또래의 목회자들이나 혹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요 가슴이 잘 안 뛰어요. 가슴이 별로 뛰지 않습니다. 왜 가슴이 별로 뛰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50대 때에는 한참 목회를 처음 막 시작하고 할 때에는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엄청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모으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은퇴를 해야 되지? 생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밥을 사주면서 만나요. 왜 만날까요? 이분들을 만나야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뜁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도전받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요.

0: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건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선택을 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선택을 할 겁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도전하는 자는 도전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손으로 알려진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싱크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학습 부진아였고 또 성적표도 언제나 올 F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가정이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모든 생활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습 부진하였던 그가 나중에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돼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샘 쌍둥이 분리시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싱크빅인데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운을 띄워주십시오. T 하고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시작. 재능과 시간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라. 사람들과 책을 통해 통찰력을 얻으라.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아는 것이 힘이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으라. 심화 학습을 하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올라갈 때 실수가 많을까요? 내려올 때 실수가 많을까요? 내려올 때 실수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땐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고 내려올 때는 긴장이 풀려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성품과 자질을 볼 때 이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물질의 빈궁보다 영적인 빈궁의 위기를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이미 지나온 6개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6개월 여러분 잘 점검하고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혹시 우리가 지금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으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겸손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성공적인 인생도 돌아보시고 실패하는 인생들도 돌아보시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옳은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2: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니 나도 맛있게 먹고 있고 정말이지 좋을 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좋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사랑하니까 I love you, Jesus. 오늘도 찐찐하게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마커스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할 준비 되셨죠? Ready, go!

우리는 살려고 삽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까지 나오다가 유턴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살겠다. 네, 사세요. 사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쉽지 않죠.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갈팡질팡한 우리에게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앞부분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말씀 따라서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잘 살아봤어. 잘 살아봤어. 예.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차장에 가보면 운전자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선 안에 자로 잰 듯이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는 정직 스타일. 내가 내리기 편해야 하니까 운전석을 더 넓게 주차하는 난 소중의 스타일. 옆 차가 주차하기 편하고 내리기 쉽게 기둥에 바짝 붙인 넌 소중의 스타일. 마지막으로 주차선을 무시한 채 기분 가는 대로 주차하는 그러면 안 돼 스타일. 그러면 안 돼 진짜. 예.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속하시나요? 저는 넌 소중의 스타일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기둥에 붙여서 나오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요. 아, 오바스럽다. 네, 오바네요. 그 정도로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도 기둥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차 옆에 주차를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분도 분명 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불편을 주고 싶지 않은데 간혹 상황에 의해 아니면 나의 실수로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이 힘듭니다. 민감도가 높은 거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민감도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고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그 죄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께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청결한 자가 되겠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아 콰이어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윤상은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들리,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생명수 강가에 들으셨습니다. 이번 연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십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몰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길 참 낯설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들 속에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통과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통과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교만이 싹이 틀까 싶어서 싹이 올라오기도 전에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잘했죠? 어떻게 잘랐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100점만 통과되나요? 아니죠. 기준치가 있잖아요. 60, 70, 80점 이상이면 통과. 내가 엄청 잘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잘못된 것이 없어서 통과가 아니라 기준치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100점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부족한 자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하자. 우리에게 100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우리 모두 화이팅! 가시게요. 찬양하면서요.

0: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 조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분이 여기 한번 꽂아보시겠어요?
1: 아까 꽂아봤거든요. 근데 누구세요?
0: 예, 저는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2: 너를 만드신
0: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의심 없이 그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윤하나 장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 잘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큰 자랑거리고 장점입니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옛말처럼 너무 잘하면, 너무 튀면 경계나 지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잘난 면만 내세우다 보면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기 마련이니 단번에 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배우고 자세를 조금씩 낮추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동경이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최고라고 인정받는 것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기 전에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빈틈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호감이 유대관계를 만들고 나의 장점도 환영받고 인정받게 하는 길이 됩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번아웃 된다는 말, 번아웃 들어보셨죠? 가끔가다 와, 번아웃 될것 같다, 번아웃 되었어 이러는데, 사실은 이 감정과 어떤 감정의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지쳐서 번아웃 된다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육아와 일에 지친 부모가, 또 아닌 부부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 결국 상담을 하게 되죠. 제가 꼭 이런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이 부부에게 방송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스트레스가 우리가 폭발했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스트레스 폭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용히 주먹을 꽉 쥐게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소리를 지르는 대규모의 폭발도 있죠. 오늘은 그 스트레스를, 그 폭발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저도 많이 아는 방법이에요.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였을 때는 마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혹시 주류를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노노, 아니에요. 반드시 주류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주류를 피해야 되겠죠. 시원한 물한 잔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레몬차 등을 마시며, 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 자주 써요. 물론 자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그럴 때 시원한 물한 컵,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레몬차 한 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물론 감정인데 감정이 스트레스가 폭발해 그래서 119에 전화하시면 안 되겠죠. 하하하,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본 이야기고요. 되도록 친구나,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친구죠. 남들은 나의 힘든 거를 이야기하면 재미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절친이나 엄마나 동생이나 언니, 이모에게 전화를 걸면 좋겠죠. 또 문자나 메일, 톡도 좋죠.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화를 끊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와, 너한테 전화하고 났더니 싹다 풀렸어, 고마워,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확 가라앉는다는 것. 그리고 상대편은,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 내가 이 친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라는 기쁨도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유머 감각을 발동시키라는 건데,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웃기려고 했는데 못 웃겼잖아요. 큰 소리를, 그런데 자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에는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던데, 그죠? 자주 소리내어 웃고, 또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저는 혼자

혼자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야, 유나나는 왜 그래? 너답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땐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와, 나 유난나는 왜 그래? 이러면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열받고 있다는 것, 화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낼 거라는 것도 알죠. 설령 그걸 모르더라도 아이들이나 부모는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가 나는지 화가 풀리는지도 금세 알아차려요. 그래서 역공을 펼쳐야 돼요. 상대의 미운 행동에 웃음으로 반응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 자신을 위해서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웃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격렬한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감정을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번아웃,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격렬한 분노는 실제 상황이고도 힘들게 하지만 어쩌면 그런 순간이야말로 나 자신이 가장 삶에 충실해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직시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구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죠. 그래, 또 하루가 지났다. 넌 정말 잘 살았어. 좋은 하루였어. 이런 말. 그 바람과 사라지다의 그 스칼렛 오하라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스칼렛 오하라가 그러잖아요. 정말 절망적이 됐을 때 내일은 내일해가 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아하는 성결 귀절 등 이런 글을 혼자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뒀다가 이런 스트레스가 폭발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이외에도 위기일발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요. 저는 가끔가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운동하는 것도 좋죠. 가볍게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 또 밖으로 나가기가 싫다면 찬양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춤추는 건 어때요? 어색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어렵다면 심호흡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지기능이나 또는 인지적인 어떤 행동,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미션을 주는 것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흔히 명상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 하늘을 향해서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는 것,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의 그런 폭발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내가 안 아파야, 내가 슬프지 않아야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SNS나 이런 데 매달리는 시간, 톡을 보고 이런 데 보라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목욕이나 샤워 후에 잠깐이라도 달콤한 졸음을 즐겨보는 것. 물론 직장생활 하실 때는 안 되겠죠. 어쨌든 잠시라도 뭐가 됐든 스스로에게 진짜 선물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타임아웃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도 부부도 모두 사람이죠. 자녀들 때문에 힘든 날도 있고 서로 부부들에게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힘든 날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한 후에 서늘하고 어두운 뭐 창고? 욕실? 글쎄요. 그런 곳이 있다면 들어가서 가만히 호흡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타임아웃은 아이들이

집을 다 점령하기 전에 끝내야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며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당신이, 난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면 안 되겠죠. 조금 기다리다가 상대편을 향한 손을 내미는 그 모습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이미 일어난 그런 스트레스 폭발을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 화낸 것을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난 부끄러워 이렇게 행동하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게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즉, 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글을 어딘가에 공개해도 좋고요. 버려도 되고 보관했다가 다음번에 힘들 때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겠죠.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요즘에는 그런 말잘 많이 안 쓰더라고요.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좋은 법칙이 아니죠. 머피의 법칙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나는 뭐가 일이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안 되고 꼬여.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길이 막히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로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쪽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막상 그쪽으로 가면 아까 내가 있던 줄은 쭉쭉 빠지는데 이쪽에 꽉 막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이렇게 하죠. 또 이런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시작부터 일이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머피의 법칙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할 때도 정말 이런 분들, 이 머피의 법칙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고 옆에 사람도 같은 분위기에 말려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차가 막히로 짜증 안 부리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나만 이런가? 뭐다 똑같지 뭐잘될 거야. 와, 또 오늘 조금 늦었는데도 뭐라고 또 변명을 하지? 에이, 뭐 망신 좀 당하지 뭐. 또 내가 또 망신을 당해줘야 옆에 사람들이 좀 살맛 날거 아니야? 참 긍정적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걷는 것보다 빠르니 감사하네. 이 말은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늦어서 걱정인데 걷는 것보다 빠르다는 말에 웃어버리고 말죠. 이것이 셀리의 법칙에는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늦게 도착하면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엘리베이터가 왔네. 만약 고장이 났으면 못 왔을 거 아니야? 정말 감사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공을 남들에게 돌릴 줄도 알죠. 이건 내가 잘해서 된게 아니야. 다들 도와줘서 잘된 거야. 감사한 일이야. 이런 사람 옆에만 가도 그 좋은 기분이 전해져서 모두 좋은 기분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머피와 셀리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이제 7월인데 올해의 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머피였나요? 셀리였나요? 이제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머피는 버리고 셀리와 친해지기로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사람의 시간은 자기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 불평은 머피는 불행을 몰고 오지만 힘들지라도 감사해. 좋아. 잘될 거야. 이 셀리는 감사와 행복을 몰고 온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머피의 법칙을 생각지 않고 셀리의 법칙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7월에 문턱에 들어선 첫 주말이에요.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훅 지나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보다 더디게 가고 있다고 조급해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두르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과 평안 가운데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것, 그 신뢰 쪽에 더 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에 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과 이 기계 사이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놓고서 우리가 이 기계 앞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는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 기계 앞에 서가지고 이 기계에서 막 싹싹 빌면 이 기계가 고쳐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뿐이지 그 기계를 우리가 설득하거나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해서 기대하고 설득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대하여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해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소원을 내가 비록 내가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 소원하는 바를 내가 얻을 자격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떼쓰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만약 감동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니면 귀찮아서는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임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루어진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데는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비록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곧 결과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게 곧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것이 결과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계획하신 것이 곧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신할 때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확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앎을 근거로 약속과 말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므로 그 결과들을 그분 안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바뀔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할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꺾을 힘이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곧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 혼자 가지는 그 어떤 열심이나 소원이거나 본인만의 방법으로 가지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그 목적과 내용과 그 크기와 그 힘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하나님의 이해와 닮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타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이 걱정스럽다 아니면 염려가 된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근심 가운데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만 소유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갈등과 그 수많은 사건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초라한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고생하는 종의 그 괴로움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남아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곧 그것이 뭐라고요? 결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에게 있기를 지금 예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놀란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믿음은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믿음을 소유할 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솔직하게 부담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을 좀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자, 시작! 믿음을 가지고 뛰자, 시작! 믿음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그게 베드로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는 놀란 영광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너를 뭐 어떻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베드로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작하면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못해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여러분 계산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고 가는 길입니다. 절대 보고 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요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란 일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선교 보고시에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 단기 선교를 20년 만에 처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준비 기간 전부터 그 땅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께 제게 고백하시기를 포항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교회에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을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갔더니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겁니다. 다음 주 한번 와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 손을 잡으면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했던 기도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일을 할 때 진행되지 않을 때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안 될까, 맞나 안 맞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지만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확실성을 지금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믿음에 관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듣는 것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습니까? 듣는 것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행하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0: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그 뜨거운 마음과 간절함이 내 안에 지금 없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내가 먼저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요, 있는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범위입니다. 여러분, 찜질방을 가보셨죠? 요즘은 잘 안 가시겠지만 그 가보면요, 불가마한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마음이 막 바락바락 성질만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 주위에 사람이 붙습니까? 한 분도. 꼭 그런 사람들만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정말 말 한마디에, 정말 그 행동 하나에 조심해야 됩니다. 막 말할 마음이 올라오면 시작! 참으셔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주님께 묻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내 안에 맞지 않는 그 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면요,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쓸려나가고 고다지고 만들어지고 아멘도 하고 아멘도 해보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완전히 주님 앞에 교정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흥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과 뜨거운 신앙을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어요. 7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7월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지 궁금하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7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뜨거운 태양? 세찬 비바람 부는 태풍? 주룩주룩 쉬지 않고 내리는 장마? 또한 즐거운 방학? 신나는 물놀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떠오르나요? 와, 7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7월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7월이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운 여름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이 맛있게 잘 익게 된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신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또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방학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는 즐거움도 얻게 되지요. 어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니 무더운 여름, 7월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7월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해요. 친구들,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좌우 앞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7월은 무더운 여름, 정말 습한 여름,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여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날씨에도 상황에도 좌우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 함께 불러볼 건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무더운 여름도 멋지고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내 마음의 중심, 사랑의 교회 교육연구소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음을 만나요. 안녕? 나는 이스라엘 소녀야. 나는 지금 아람 나라에서 살고 있어. 여행을 왔냐고? 아니야. 여행도 이사도 아니야. 아람 나라 군사들이 때를 지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만 나는 아람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아람 나라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 아주 크고 멋진 집에 사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부인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집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해준 소식이 그 집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주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 커다란 집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뭘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이 나라에 아무도 내 남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끔찍한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텐데. 주인님,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세요. 주인님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하세요. 와, 놀랍지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용기 있는 소녀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 고집불통이고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람나라에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 소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0: 나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습니다.
1: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은 자신을 강제로 데려온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과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나쁘게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완성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해주신 약속을 믿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아람나라의 포로가 된 한 소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종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소녀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0: 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0: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지혜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은밀한 지혜다, 감추어진 것이다,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복음은 열려 있죠. 복음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들과 같이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쉽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렇게 복음은 숨겨진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왜 십자가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님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0: 아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지, 즉 특정한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어떤 시기에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져 버리면 그 지혜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어느 학교 갔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다 금호공고 갔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금호공고 들어가면 마을에서 막 잔치를 했죠.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학교 안 가고 다른 학교 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라는 말은 어떤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져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요? 없어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 또한

0: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이 되죠.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쓸모 없어져서 폐기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 고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갈리는 그 순간 그 세상의 지혜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비밀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모든 행동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비밀일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올라와라,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오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가,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왕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중국 황제만 하더라도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백성들이 수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세상의 지혜였죠. 근데 그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떻게 왕보다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인도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꺼려했죠.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이해 안 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 지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0: 자,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인,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신들의 유한한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로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은혜와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0: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은혜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절 말씀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하나님, 나 분명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왜 이런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원망으로 반응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성도님 여러분,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30살 때죠. 예, 30살 때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30살 때 총리가 되었다, 빨리 되었습니까? 늦게 되었습니까? 엄청 빨리 된 거죠. 요셉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인생이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행열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는데 앞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일 수 있고 지금은 고통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로로 삼아서, 그 눈물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사고와 감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시작.
0: 성령을 통해
1: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성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0: 아멘.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0: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미간을 찡그립니다. 인상을 찌푸리죠. 피 흘리고 헐벗고 온몸이 피투성이 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저게 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찍혀야 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피 흘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느껴지기에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감격으로 다가오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덤프트럭이 와서 부딪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강타하는 것,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게 되죠. 흐느끼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날 향한 십자가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0: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지식을 더 알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정상을 정복하라. 고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소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죠. 돈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막상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목을 미었는데,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직장만 들어가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직장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 대학만 보내면, 막상 내가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청량 음료를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오늘의 삶을 원망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도 감사할까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없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내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하나만 주신 게 아니고요. 수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0: 그
1: 아들과
0: 아들과 함께
1: 함께 모든
0: 모든 것을
1: 것을
0: 우리에게
1: 우리에게
0: 주시지
1: 주시지
0: 아니하겠느냐?
1: 아니하겠느냐?
0: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얼마나 쪼달리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에 뭡니까? 원망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우리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웃는 사람이 이깁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깁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어우 상상만 해도 맞죠. 얼마나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 아멘.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면 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이제는 은혜가 보여요. 전에는 부족함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감사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제인 애덤스. 어느 날 그녀는 척추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런던의 한 빈민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던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그녀가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나 그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이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 한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자 이 검객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 이 얘기에 검객은 발끈하며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다며 검객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지혜롭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큰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찬양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 찬양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덟 가지 복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복받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참된 본보기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팔복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찬양은 우리기에 아주 익숙한 복음성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복 있으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곡입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팔복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도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그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내가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기도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4절.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아합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여섯 번이나 일렀습니다. 그때마다 사환은 보고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은 큰 비로 이어지는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염려와 좌절이 의심의 구름을 드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고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며 평생을 준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책을 모두 섭렵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그는 늘더 완벽한 때가 오면 시작하겠다라며 말로만 집의 구조를 자랑할 뿐, 평생 단한 번도 기초를 파거나 흙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옆집의 한 평범한 농부는 거창한 지식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하게 돌을 나르고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 말만 앞서던 남자의 마당에는 낡은 종이 한 장만 남았지만 땀 흘려 직접 몸을 움직인 농부의 마당에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말씀의 지식을 쌓거나 입술로만 거창한 헌신을 다짐하는 계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한장한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실천의 태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아무도 살수 없는 종이 위의 설계도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에만 가둬두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발걸음으로 행해 보면 어떨까요? 머릿속 말씀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으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신광 기일교회 박성진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포항에 있는 신광 기일교회 박성진 목사입니다.
0: 신광 기일교회. 신광에 있는 교회고 교회 이름이 기일교회예요. 어떤 네. 뜻인가요?
1: 신광면 소재에 있는 기일리에 있는 데서 기일리도 엄청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산골에 있는 동네 교회 하나가 딱 112년 전에 세워졌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도시로 떠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신 그런 동네고 또 저희 교회

0: 그래도 7분 정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1: 농촌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0: 네.
1: 목사님께서는 신광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0: 제가 2021년 1월에 부임했으니까 딱 한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1: 네. 네. 5년 계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선지자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 까마귀가 공개한다는 거, 제가 뭐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역사 많이 체험했습니다.
1: 네. 네. 농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0: 네.
1: 또 그 가운데서 찬양 사역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1: 참 흔치 않은 모습인데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0: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 시골에 이 작은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만 있는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부임한 그날부터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뭘 하기 원하시냐고. 그래서 하니까 먼저는 7분의 어르신들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천국 차장 역할 해라. 또 그러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하는 거 해라고.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너 어릴 때부터 찬양곡 작사 작곡하고 노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지금까지 너 묵혀뒀다고. 그렇게 너 나중에 내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제가 저 나이도 많고 또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또 기관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부르는 젊은 능력자들 세우시라고 하는데 자꾸 해라고 하시고, 또 기도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예산 없습니다, 뭐 미디 장비, 뭐 맥북, 인터페이스, 가상악기 플러그인 다 구입하려면 얼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걸 다 작동하려면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되는데 눈도 흐린데 그거 하나씩 다 공부하려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냐고. 교회도 살림 빠듯하고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예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대답은 해라. 또 그 다음날 기도를 했는데 고향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제 성격상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아니라서 자신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는 하나님께 누구 만날까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날 생각나는 분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교회도 또 만나게 되고 또 찾아오는 분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 주셔서 초반에 좀 거금이 드는 미디 장비, 그 컴퓨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장비 세팅하는데 출발 그 마중물을 대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집에 홈스튜디오를 장만을 해서 한 5년 동안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찬양곡 만들어서 5년 동안 제가 10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금 다 데모곡을 가지고 있고요.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 곡씩 음원을 발매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4월에 첫 번째 찬양곡 음원 의의 면류관을 발매하게 된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0: 네.
1: 그동안에는 쭉 묵혀두고 사용을 안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는데
0: 네.
1: 또 거기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핑계를 대셨습니다.
0: 네.
1: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길이 열렸네요, 목사님.
0: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처음 전하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모르는 전환 보도는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인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0: 그래서 받았더니 음악 장비 좀 구하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와준 그 지역내 목사님도 계시고 또 찾아오시게 하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라 타교단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려운 농촌교회 열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자 해가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뭐가 교회 필요하냐고 하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 보일러 고장났어요. 뭐 전기시설 해야 됩니다. 음향 좀 손 봐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대뜸 음악 장비 필요하다고 하니까 장로님 두 분이
1: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0: 음악 장비요? 그걸로 뭐 하시길래요? 다른 교회마다 책정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 모두를 이제 음악 장비 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십시일반 미션 펀드라는 이런 이렇게 돕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 돕는 그 창구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조금이지만 매월 많은씩 돕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네. 예, 지금도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사님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시네요.
0: 네네.
1: 또 찬양을 통해서 널리 알리셔야겠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1: 최근에 앨범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네.
1: 어떤 곡이 수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0: 제가 목회하는 곳이 연세대신 평균 7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7분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 교회를 둘러봐도 젊은이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고
1: 농촌의 현실이죠.
0: 예.
1: 네.
0: 농촌도 마찬가지고 도시 교회도 젊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어르신들이 많은
1: 맞습니다.
0: 상황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이게 저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그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내용으로 찬양곡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도 중에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군인이라면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병이었고 내가 마라톤 선수라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테이프를 끊어서 완주했던 그 달리기 선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디모데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같이 받지 않겠냐고 동의하는 그 말씀을 곡으로 녹여서 저도 은혜 받고 또 듣는 모든 이들 또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고자 만든 노래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제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시고 당기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목사님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0: 연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0: 그런데 네, 음악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지금 연배가
0: 58입니다.
1: 50대 후반의 네. 나이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찬양 사역에는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하나님 보실 때는 딱 적당한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곡을 하고 또 노랫말을 쓰는 과정에서
0: 네.
1: 일반 목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작곡의 소재가 되고 작사의 소재가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작곡은 어릴 때부터 해왔지만 이제 신광귀일교회 와서도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마다 하늘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달라고 또 교회 피아노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책 펴놓고 바로 작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읽고 그 자리에서 피아노 치면서 곡을 만들어가지고 완성한 곡도 많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멜로디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눈 떠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놨다가 그때 지나고 나면 또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면서 전체를 다 완성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흥을

0: 그러는 게 사년곡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제가 곡을 짓고 있습니다.
1: 네.
0: 작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고백도 감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작곡하고 그렇게 작사 작곡한 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분명히 듣는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작사 작곡에 임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작사를 하고 기도하며 작곡을 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신광기일교회 박성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찬양, 의의 면류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의 작사, 작곡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0: 맞습니다.
1: 하나님과 목사님의 공동 작품, 의의 면류관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신광 기일교회 섬기시는 박성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모태신앙이십니까?
1: 네, 모태신앙이고 제가 5대째 신앙인이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0: 자랑이면서 자랑이 아니라는 네. 사실을 모태신앙들은 알고 있습니다.
1: 네. 5대째 신앙인이고 4대째 목회자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도 믿었고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고 여튼 저한테는 큰 부담이고 네.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0: 아드님도 혹시 신학을
1: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뭐 저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0: 그렇군요. 예.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오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 경험하셨나요?
1: 신대원 갈 쯤에 한 1, 2년 사이에 정말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보통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전도도 못해, 물에 물탄 듯 뭐 그렇다고 신앙이 막 꼬그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졸업한 친구들이 서울의 장신대 신대원에 먼저 이제 입학을 해 있고 친구들이 다섯 명이나 먼저 갔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막 뭐 여러 가지 구경도 시켜주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데 선물을 주는데 다섯 명 전체가 신대원 올 때 공부했던 신대원 뭐 문제집, 기출문제, 뭐 자료, 공부할 때 썼던 성경책 이렇게 보면 신대원들은 준비한 사람 때 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부분만 형광펜이 되어 있거든.
0: 굉장히 중요한 족보죠.
1: 예. 그리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줬으니까 등에 메고 양손에 질 만큼 새마을 타고 제 고향인 대구로 그때 내려왔는데 집에 가서 그날 저녁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 하루는 하나님, 하루는 마귀 새끼, 하루는 천사, 하루는 악마, 온탕 냉탕을 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하루는 마귀한테 쫓기고 하루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두 가지 경험을 계속 하게 하시는데
0: 진짜 살다 보면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졌다가 예.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1: 네 예, 맞습니다. 평생에 경험할 거를 이틀에
0: 압축해서
1: 업다운 업다운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2월부터 시험치는 12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0: 왜 그때 그렇게 강도 높은 영적 전쟁이 찾아왔다라고 보세요?
1: 저는 그때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했고 목회도 전혀 생각이 없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철학관 아저씨도 저보고 당신 목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치시다 교회 권사님도 너 기도하니까 너 목사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 사랑하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절에 갔는데 스님도 저보더니만 목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확성기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있나 싶다 했지만 제가 저는 끝까지 외면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음악 활동을 하든지 직업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교회 잘 섬기는 일반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꺾으신 거죠. 네. 그 순간.
0: 아니 친구들한테 그렇게 1급 족보를 받아오셨으면 신대원 갈 준비를 하셨어야죠.
1: 그날 저녁에 제가 보통 잘 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평안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자는데 이불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저는 방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지.
0: 이런저런 판단과.
1: 예. 그런데 하나님 또 그걸 꺾으시면서 기도를 하려면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기도를 하면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네. 온탕냉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0: 잔잔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시다가 목회자의 길로 결단하기에 앞서서 엄청난 영적 폭풍을 경험하셨네요.
1: 네.
0: 그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셨고

0: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1: 네.
0: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은 끝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1: 더큰 산, 더큰 파도가 오죠.
0: 특별히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1: 교회가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목회자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목회를 한지 거의 30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게 제 목회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저희 교회 7분밖에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도 첫 부임할 때도 이런 설교를 했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이 고통이고 매일이 지옥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저에게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 또 인생의 위기는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현장, 그 마음, 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그 교회를 볼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나요?
1: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중등부 맞는 교육 목사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중등부 학생만 2,000명이고요. 교사가 200명입니다. 그렇게 교사회 한 번을 하면 가능하면 목회자가 기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설교 제목, 본문, 이때 뭘 준비하고 또 행사는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꼭 이제 태클을 거는 분도 계시고,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와서 따지시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셨어요. 200명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린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긴 하겠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첫째, 신대원 한 번에 합격하게 해달라.
0: 당시에 장신대 신대원이 굉장히
1: 예,
0: 들어가기가
1: 평균
0: 힘들었죠.
1: 5수에서 6수 해야 들어갔습니다. 전한 번만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0: 친구들의 족보의 힘이
1: 맞습니다.
0: 컸겠죠.
1: 족보의 힘.
0: 열심히 하셨죠.
1: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컸습니다. 두 번째가, 목회할 때 괴롭히는 성도였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잤는데, 그때마다 예전에 그 할머니가 사모님이셨으니까 할아버지 목회할 때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셨거든요. 깨닫게 하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꿈에서 나타나서 잔소리를 하시든지 천둥을 치시든지 맨매를 때리시든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분
0: 200명 중에 한
1: 한
0: 분.
1: 분, 그분이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사임하고 다른 이제 목회지 이제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한 1년쯤 지났을 때쯤,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장례가 나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7시 예배 가려고 이렇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타렉스 몰고 성도님들 픽업해서 교회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분이요.
0: 깜짝 놀라셨겠어요.
1: 놀랐죠.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마음 많이 아프셨죠.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그러신.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0: 당시에 좀 깨달으시면 좋은데 시차가 좀 있네요, 목사님.
1: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0: 천천히 돌지만 남김없이
1: 확
0: 진물이죠.
1: 갈아버리죠. 아주 남김없이 가루를 내버리죠. 그러시길 제가 아닌 척하면서, 아유,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그때 얼마나 잘 도와주셨냐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든 목회자든 길거리 가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0: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이 평생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네, 하시는데 그러네요. 시차를 두고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저도 깨닫게 하시고 저도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인 모든 성도님들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서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 체험했고
1: 참 놀라운 일이네요. 예.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0: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인생의 모든 기회 비용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목회를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1: 끝까지 영광스럽게 해내는 것
0: 네.
1: 쉽지 않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하고 또 음악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은퇴하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음악 목회니까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또 기도 제목들 또 축복의 인사 나누어 주시죠.
0: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만날 분들이 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찬양사역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르밧가보가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밥 한 끼 달라고 할 때 그걸 베풀고 난 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찬양사역을 연이어 갈 수 있도록 찬양의 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신광기일교회 박성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흐름에 민감한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졌던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아서 스스로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다가 덧붙이기를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라. 당신이 가게 되면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 좋은 곳, 좋은 어떤 특정한 곳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것은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장소가 좋아져요. 그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밝으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긍정적이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를 변화시키고

사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승리하는 인생은 흐름을 파악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흐름, 경제의 흐름, 트렌드. 2026년에도 연초에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던 벨사살이라는 왕과 또 영적 흐름에 민감했던 벨드사살 이름의 다니엘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던 인생이고, 벨드사살 이름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인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전혀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흐름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이름의 뜻이 오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영국 여왕을 지칭할 때 뭐 노래가 있다면서요. 뭐 하나님이여, 신이시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요즘은 남자니까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벨사살 왕의 이름은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께나 쓰려고 하면서 모양으로도 거들먹거리지만 내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자기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과시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에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이 에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이 있어요. 성전에서 쓰는 제사용 그릇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1,000명의 귀족이 참여한 잔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위엄, 나는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데, 인간에게서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이제는 신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갖다가 가져놓고 귀족들과 왕후 귀빈들과 함께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나는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신, 금, 은, 뭐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전부 보이는 거예요. 권력, 돈, 건강함, 그리고 어떤 자리, 이런 겁니다. 영적 흐름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규모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위세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 기명에 성전에서 가서 그릇에 술을 붓다가 이제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어두운 촛불이 있는 촛대 뒤편에 어두운 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시무시하죠. 그 분위기 좋은 잔치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위세를 한 번 더 과시합니다. 저거 해석하면 내가 왕 입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총리 다음에 셋째 통치자로서 그를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 때 지혜롭게 행했던 신들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을 보냅니다. 다니엘을 보냈더니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봤는데 함량 미달로 드러났습니다 하고

지금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만해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식, 탐식이죠. 그 다음에 늦게 먹거나, 그리고 운동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냥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이라서 그냥 뭘 먹어도 붓고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가까이 둬야 됩니다. 체중계. 체중계를 가까이 보고 한 번씩 들어가며 나가며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다 체중계가 있어야 돼요. 이 체중계는 우리 몸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체중계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안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비만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체중계도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고 깨닫는 영적 체중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벨사살을 하나님의 영적 체중계에 올려놓는 사건입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면 이러한 경고를 받은 그가 어떤 일을 할까요? 20절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해야죠. 함량 미달이구나, 부족하구나, 내 나라가 끝이 난다는데. 근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왕이, 벨사살 왕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왕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조서를 내서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셋째 통치자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위세, 자기의 처신만 생각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명이 끝이 났고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고 함량 미달이고 너의 날을 끝나고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 날을 주겠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 그날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착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그 노력보다는 훨씬 많이 하나님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년의 마지막 주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지, 예배를 온전하게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괜히 예배 와서 사람만 잔뜩 만나고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므로 여러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걸 돌이키고 변화될 걸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적 흐름을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 호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예색을 아뢰리이다. 지금 왕비가 불러서 왔습니다. 해석하면 상을 받아요. 자주색 옷 입히고 목걸이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 맡겨주셨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인생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실패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잘 보지를 못해요. 셜록 홈즈가 탐정으로서 명성을 날릴 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잘하나? 어떻게 비결이 뭔가? 비결 특별한 비결 없다네. 아 그러지 말고 지사에 그러지 말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걸어 올라온 계단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고 물어요. 그거 관심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겠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네와 나의 차이네. 자네는 C하고 나는 와치 않다네. 자네는 아무 의미 없이 보고 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보는 것이 달라요. 다니엘은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여름을 투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일희일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재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손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 역사도 반복돼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벨살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춘.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모든 힘과 능력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최고의 나라니까 두려워하고 떱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자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한다 생각해요. 이 힘 내 거고 이 권한 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소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니까 풀을 뜯어먹어야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왕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왕의 자리를 비우게 되고 나중에 낮추신 거잖아요. 깨달아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왕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렇게 갑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그랬더니 왜 아버지께서 못 빼앗는 거야? 여러분, 우린 앞선 세대에서 배워야 되고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 역사도 과거 역사에서 못 배운 민족은 미래가 없다면서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못 배우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24절 2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글자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아버지께 못 배웠습니까? 이제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겔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우바르시는데 우바르신을 해석하지 않고 베레스라고 해석해요. 왜 베레스라고 해석할까? 우는 접속사 그리고란 뜻이고 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단수로 해석합니다. 메대 바사 나라들에게 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베레스와 같은 의미도 포함됩니다. 언어 유희죠. 너 베레스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바르신의 복수를 단수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왕에게도 아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의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교인으로 평가하는지, 어떤 목사로 평가하는지, 어떤 장로로 평가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도 흐름을 알아야 그 분야에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의 영의 세계는 세상은 다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다 보여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길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중점에 두고 살았어요. 다니엘의 전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실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신실함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멀리 서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도성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왕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는데 다니엘은 왕 눈치 안 봅니다. 그런데 실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줄을 잘 써야 돼요. 줄 한번 잘못 서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 잘 떠받들어가지고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눈치 정말 많이 봐요. 근데 다니엘 눈치 안 봐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세상 흐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나. 권력자가 어떻게 보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루 세우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됐어요. 오늘날 정치적으로 사상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상가라 할 만한 정치인들이 안 나와요. 목회자들 중에도 기독교 사상가라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나와요. 퇴계 이황 율곡이 사상가들입니다. 우암 송시 이런 사람들 사상가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로 체계화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왜 안 나오죠? 책을 안 읽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짧은 지식, 그냥 입맛을 다시는 그런 정보들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선비들이 책이 별로 없었다 그랬죠. 근데 몇 권 안 읽고 읽는데 그걸 반복해서 읽어요.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독경한다 그럽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요. 그랬더니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링컨은 신앙적 사상가입니다. 그는 성경 한 권을 매일 아침 읽어요. 매일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머는 이솝우화에서 나왔어요. 이솝우화를 가까이 두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섹스피어의 희곡들을 읽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정기, 그리고 철로역정,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이걸 통해서 자기 신념을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없으면 갈등합니다. 육신에 약함이 생기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얻으면 기쁨이 있고 잃으면 슬픔이 옵니다.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슬퍼져요. 일희일비합니다. 하루에도 기뻤다가 슬펐다 널뛰게 합니다. 도무지 그 감정을 종잡을 수 없어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인생들은 여기서 여러 복잡한 일이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어느 장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야 될까요? 오늘 괜찮은 것들이 내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유행 것들이 내일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들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0: 눈치, 시선, 말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곤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 매임받은 다니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 그 중앙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든지 아니면 계속 갈등하며 잡히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 안개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달렸고, 교회도 하나님께 달렸고, 가정도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영적 흐름을 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하늘 편지 열차. 오늘 소리엘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내 은혜로운 고백이 있는 이 찬양. 은혜 아니면 김대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0: 있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

조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이야기. 여섯 번째, 신유의 역사. 1911년 11월 코리아 미션 필드의 로스는 이기풍 목사의 신유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11살 먹은 한 절름발이 소년을 치료하기 위하여 목포에 있는 의료 선교사를 찾아가 3개월 동안 치료하였지만 조금의 차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의사는 치료 불가능 판정을 내렸고 이기풍 목사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음을 통감하였다. 그날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녀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걸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환자들이 교회를 찾아와 교회가 마치 병원처럼 문전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제주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7월이 왔네요. 여름의 기세가 사뭇 등등합니다. 이제 장마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공식 용어로는 퇴출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여하튼 긴 비가 지나간 자리는 찌는 듯한 볕과 후끈한 공기로 채워지죠. 역시 여름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식물들에게는 저 뜨거운 햇볕과 불쑥불쑥 쏟아지는 빗줄기가 자라는데 자양분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계절에도 변함이 없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이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라 하고 허황된 것들을 좋지 않나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만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헛된 일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시그널송 나오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나올 때 아, 참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친구 같은 극동방송 들으며 그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고 있네요. 와, 2089님.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요. 또 한참을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참 요즘 세태가요. 쉼이 없는 세태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으니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편히 묵상하며 쉴 때가 언제인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세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구나. 그냥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거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아, 참 평안하다. 우리 참 좋은 애청구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2089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살도록 하자고요. 한홍재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지는지요. 여러분의 은혜에 담긴 사연과 우리 주님의 따뜻한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기에 그렇죠? 2089님 사연입니다.

공중 나는 새가 저희 뭐 재봉틀 앞에서 저 옷 짓지 않죠. 그 벼에 물 주거나 경운기 돌리지 않죠. 그래도 잘 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새 한번 보죠. 귀를 열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도 보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 조금은 더 넉넉해도 되지 않을까요? 7259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지체장애인데 얼마 전 황반변성이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늘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네, 7259님. 진짜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깊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 감사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 참 좋은 친구. 네, 감사드려요. 네, 지금 이 내용이요, 아, 참 인생에 참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황반변성, 이게 눈의 망막 부위의 중심에 그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난치병입니다. 치료도 쉽지 않은데 다행인 것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제 건식이 있고 습습이 있고 그래요. 황반변성도 약이 있는 거, 그 질환이 있는데 황반변성이라도요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참 지금 답답한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지체장애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황반변성이 또 왔어요. 믿음도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시간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런 이 마음의 여유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소개드리기 전에 공중나는 새도 보고 들의 들풀도 보면서 조금 더 넉넉해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넉넉함, 여유, 그것이 이런저런 것들 중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도 할수 있고,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259님, 저도 남편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 여러분,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5초씩만 같이 기도해도 이 시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앱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하면 50초, 1분이 다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소리엘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제4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만날 수 있는 오티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가족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당사자의 표현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학 활동을 응원하는 제1회 맑은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이룸문화예술복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 기간과 응모 방법을 확인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요즘은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철 각종 과일이 풍부하죠. 온실 재배가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일렁이는 바람과 튼실한 햇살에 단비 맞으며 결실한 열매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낮엔 빛나는 햇살을 받고요. 밤이 오면 나긋한 어둠을 입을 삼아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낸 순진한 과일들을 맛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시원한 바람일 때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설레며 그려봅니다. His Plan 앨범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여,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나눠주실 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동방송 청자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현재는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임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이 이제 넘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떠세요? 이제 한국살이 많이 뭐 이미 다 적응이 되셨죠?
1: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직도요?
1: 네, 그럼요.
0: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1: 일단 북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부분이 있고
0: 네.
1: 또 한국 분들은 언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0: 애둘러서 얘기하고
1: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목사님의 탈북의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1: 예,
0: 목사님?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1: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기보다는
0: 예.
1: 군 복무 중에 상관과 한번 크게 싸우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부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0: 네.
1: 그 밤에 휴전선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0: 네,
1: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철책도 넘고 지뢰밭도 네. 건너서 또 지금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확신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0: 네. 네. 그래서
1: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2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면 북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걸어온 길이었는데
0: 네.
1: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나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0: 아멘. 네.
1: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네.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북한에서 군복무가 참 길지 않습니까?
1: 길죠.
0: 너무나 까마득한

0: 가득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북한군을 바라보면 10년이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예. 물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용량 실조와 또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0: 예.
1: 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저 친구도 견디니까 나도 견뎌야지.
0: 네.
1: 그래서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마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1: 그렇죠.
0: 생각보다는 이게 불합리함까지는 다다르지 않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많이 들으면
0: 네.
1: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0: 그렇죠.
1: 이 군 생활이.
0: 네.
1: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0: 네.
1: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당 입당에 가입을 해서 제대해서 대학 졸업 중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견뎌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 네.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도
1: 보상이 있다라는
0: 뒤에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군을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또 인권 유린의 상황도 너무 많고
0: 네.
1: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죠.
0: 네. 네.
1: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북목했던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아사로 죽고
0: 네.
1: 병 걸려서 죽고
0: 그걸 직접 보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전투를 훈련한다기보다는
0: 예.
1: 대부분 청년들이 딱 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동원이 돼요.
0: 네.
1: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이고. 특별히 이제 발전소 같은 데 네. 동원이 많이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손으로. 이제 손으로 뭐 곡괭이 띄어서 이제 산도 깎고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0: 예.
1: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걸리면 약이 없어 치료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0: 예.
1: 제가 군복무했을 때마다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1: 네.
0: 한 가지 희망이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북한에 이제 다음 세대들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1: 맞습니다.
0: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도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1: 네.
0: 할 것을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탈북하는 길에서는 아마 기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0: 대한민국에 남겨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1: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산골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군수산업이
0: 네.
1: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0: 네.
1: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아니,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국가를 반역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모험이고
0: 네.
1: 그때는 뭐 남조선 그런 개념보다는 부대 들어가면 처벌도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제 탈영병으로 집에 가자고 하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정말 한 줄기 희망처럼 그냥 저기 한번 가보면
0: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1: 그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0: 네.
1: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정말 제 삶에 맞지 않을까. 제가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0: 네.
1: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길이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0: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가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1: 그렇죠.
0: 그때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0: 네.
1: 첫 번째 감정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줘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은 책들을 철저히 차단

0: 시키고 또 김일성 우상 숭배에 관한 도서만 이제 보거나 당에 관한 국가에 대한 챕터를 많이 보다가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많이 섞고 살았다 우리가. 그 배신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배신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분노도 했다가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예를 들면 6.25가 북한에서는 남조선과 미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1: 그렇죠.
0: 썼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근데 이제 전쟁 기념관이나 또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초반에는 그것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시 혼란기를 정말 많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배신감 플러스 혼란.
1: 혼란.
0: 또그 혼란 가운데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여기 와 보니까 여기 너무 잘 사는 거야.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너무 화려한 그냥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킬로만 넘어오면 되는
1: 그러니까요.
0: 공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거기에 한번 놀랐던 두 번째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에서는 딱 제한된 것만 보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욕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게 좀 많이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혼란의 시기, 분노의
0: 그렇죠.
1: 시기, 우리 목사님과의 생존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요즘에 은혜 나누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0: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1: 아멘.
0: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데 이 찬양
1: 네.
0: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비 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죠? 탈북을 하셨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께서 혼란과 분노의 시기, 또 갑자기 닥치니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간 어떤 기대와 기쁨이랄까요?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1: 쉽지
0: 같아요.
1: 않죠.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혼자.
1: 혼자.
0: 네.
1: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고립이 되죠.
0: 그럼요.
1: 가족이
0: 네.
1: 있어도.
0: 네.
1: 근데 저처럼 이제 혼자 온 탈북민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0: 예.
1: 특히 이제 명절날 같은 때,
0: 아, 그래.
1: 이때 우리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0: 네.
1: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0: 네.
1: 근데 보면 멀어도 외국에 있던, 뭐 부산에 있던, 뭐 힘들긴 하지만 갈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0: 그렇죠.
1: 갈수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른.
0: 네.
1: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뭐 같이 모여도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0: 그럼요.
1: 시간들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0: 네.
1: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통제와 감시, 억압이라는, 또 인권 유린이라는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혼자라는 이 고립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마 신앙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0: 한국에 처음 오셔서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1: 바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0: 네.
1: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남조선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 아닙니까? 서방에서 너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도 너무너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80%, 85%가 기독교. 네,
0: 처음에는
1: 처음에는 다
0: 맞아요.
1: 그렇게.
0: 또 탈북
1: 그래서
0: 과정에 도움도
1: 그렇죠,
0: 받으시고,
1: 그렇죠. 그래서
0: 예.
1: 제가 넘어왔을 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여서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룸메이트가, 형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할거 없으니까 끌려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고 막
0: 와우.
1: 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 기독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탈민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 집을 배정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이제 군포시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0: 집이 안 나온 거예요.
1: 오.
0: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화원 때는 있을 수 없고 보통 이제 쉼터 같은 데서 한 20일 정도 생활하다가 집이 비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던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이제 20일 거기 가 있게 된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실향민 목사님이었어요.
1: 오,
0: 할아버지 한 70대
1: 네.
0: 되시는 기독교 대단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1: 네.
0: 매일 뭔가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계속 예배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쉼터 20일 기간에 한 열흘 10일째 되는 날 목사님 그날도 이제 예배를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따라갔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은혜를 제가 들었어요.
1: 네.
0: 진짜 마음에 불을 안고 있는 뜨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하고 돌아봤는데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뭐 동정녀가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북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며 이런 게 정말 생소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고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던 건 성경 말씀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이야.
0: 저도 신기해요. 네. 그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 했던 와 너무 불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1: 네.
0: 그 쉼터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0: 맞아요.
1: 사실 신앙인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은 다른데
0: 그렇죠.
1: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어떤 부르심이 특별히 있으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1: 네.
0: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성향이랑 안 맞는 거. 뭐 싫어도 그냥 웃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 그 마음에도 목회자는 저랑 이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안산 네, 상록수역 근처에
1: 예.
0: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영적 멘토를 잘 만났어요. 네, 저희 그때 당시에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1: 와.
0: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면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을 해주셔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의지 안에도 관계없이 걸어왔던 길이 아마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고
1: 네. 네,
0: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목사님이 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증언하는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받고
0: 예.
1: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0: 예,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0: 예.
1: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탈북민 성도를 위해서 부탁이랄까요?
0: 예.
1: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통계들을 뭐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려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조사들을 해보면 매년 탈북민들이 한 50여 명씩 자살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탈북민 모녀가 또 굶어서
1: 네.
0: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탈북민 자살률은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4배가 높고 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마약
1: 맞아요.
0: 사기 이런 데 많이 이제 연류가 되면서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1: 예.
0: 근데 2025년 작년이죠. 돌아가신 수

0: 숫자가 4배나 급증을 했다고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탈미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출애굽시키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주시고 북한 주민들, 탈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통일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탈민 고향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탈민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교회가 우리 탈민 성도 한 명만 제대로 품고 기도하고 세워내면 네. 이게 북한 성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아멘.
0: 근데 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탈민들이 방황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85%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정말 마음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동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예.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아멘, 함께 품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면 그 하나가 백을 이루고 백이 천을 이루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 목사님이 탈북민이라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관심 가졌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그렇죠. 이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0: 감사합니다.
1: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겠다. 예.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예. 예. 저희도 더 많이 기도하고
0: 감사합니다.
1: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가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하세요.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7월이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흐르길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7월 하면 더위의 절정을 이루는 달이기도 하죠. 생기를 품고 자라나는 나무는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삶으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네, 오늘 7월 첫 찬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어지는 찬양, 김형미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두 곡 함께 하시죠.

이어진 찬양 온유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이어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새 삶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나아갑니다. 호산나 싱어워즈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주의 은혜가 안가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훈, 한서원호, 곽화란 러브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주님은 산 같아서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목이 말라 쓰러질 만큼 힘이 들었을 때 낡은 펌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물병과 함께 이런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 물을 마시지 말고 모두 펌프에 부으세요 라고요. 그럼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물병을 다시 채워 놓으세요 라고요. 망설였으나 그는 쪽지를 믿고 물을 모두 펌프에 붓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펌프질을 하자 마침내 시원한 물이 솟아난 거죠. 그는 마음껏 물을 마셨고 물병도 가득 채워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목마름에 없도록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넉넉함과 감사가 풍성한 7월 되시길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약속의 땅에 물이 받아 덮음 같이 끝곡 함께하며 인사드립니다. 7월 첫 시간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밤 다시 올게요. 샬롬.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근세 철학자 중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상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1980년 봄에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명은 폐암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죽음을 앞두고 평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온갖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샤르트르가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자랑이 샤르트르라면 독일의 자랑은 바로 본회퍼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를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죠.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십시다. 그 모습을 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샤르트르와 본회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39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기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0: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생의 축복과 내세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어서 들으신 찬송 워킹 프레이즈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이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경건하여 아무 실수와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피난 갔을 때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의 혹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삭의 실수와 허물에도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 애와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김석균 작곡집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0: 고난과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더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1: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자신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때 이삭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들들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해 마음껏 축복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는 원래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고요. 그 건물에는 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쥐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귀찮은 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밤 꿈에는요. 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재미있게 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쥐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미키 마우스를 소재로 한 그의 만화는 전 세계 어린 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는 그 돈으로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꿈이 목사님 생전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말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품은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음성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수정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아들,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삭의 말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감에 투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흔히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고요. 그러나 사실은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권입니다. 우리는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아서 남주자. 복 받아서 남주자. 이것이 바로 복의 유통자여 복의 샘터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이에 브라카,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서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의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간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양치는 목자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바 되자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듯이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천하 만민이 모두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삭의 삶이 그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샘물입니다. 축복의 복덩어리입니다.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 또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축복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시대에 매우 경건하다고 소문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철저한 금식과 기도 또 구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했는데요.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이 문을 통과하려 하느냐? 수도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십일조를 철저히 했어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은 진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삶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행한 선행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함,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수도사는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교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도사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의로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고백하자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희고 정결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그제서야 이 수도사는 자신이 이전까지 행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도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실천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화가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에게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오거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남을 돕는 모습,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화폭에 담았고요. 그림을 완성한 이 첫 번째 제자는 이야, 이 정도면 뭐 내 사랑은 완벽해 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스승님을 찾아와 울면서 스승님, 저는 사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돕는 선행 속에서도 결국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할 자격, 사랑을 그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며 헝헝 울더래요. 그때 스승은 그때서야 붓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화폭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라. 결국 첫 번째 제자의 그림은 자기 자랑으로 판명되어버렸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 두 번째 제자의 그림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사랑의 그림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두 번째 제자처럼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모든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 왕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서 입고 잔치에 나아갔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왕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잔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장에 탁 들어선 순간 청년은 자신의 옷이 왕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 청년에게 왕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은 청년이 입고 온 그 옷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은 청년을 꾸짖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입고 있었던 깨끗하고 고귀한 왕의 예복을 벗어서 청년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닫게 되었죠. 내가 입고 온 나의 의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왕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만이 나를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청년은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이는, 머리를 떨구고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장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입은 옷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대신 왕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왕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뭔가 이루었던 뭐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다시 고백하며 낙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까 그 이야기의 청년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르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든 일을 하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삶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시계 수리공이 정교한 시계들을 관리하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도 아침마다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멈추면 결국 멈추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맡은 일과 사명이라는 태엽을 막 감으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의 태엽을 감는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감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엽을 감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시계는 고장나거나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은 주님께 나아가 멈추어 서서 태엽을 감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찬양하며 이 영적인 태엽을 차슥차슥 감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의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 아카펠라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빴고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제자는 아침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첫 번째 제자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스승님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매일 앉아있기만 하니 스승님 너무 공평함,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스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마당에 있는 차가운 화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가서 이 화로에 불을 붙여보거라. 땔감을 구하러 다녔던 제자는 땔감이 많으니까 이 땔감을 화로에 가득 채우긴 했지만 정작 불을 붙일 불씨를 구하지 못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승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늘 간직하고 있었던 스승께서 전해주셨던 그 불씨를 탁 꺼내서 화로에 탁 대었더니 금세 불이 붙고 따뜻한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땔감을 채우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라는 불씨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생명의 온기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물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한 곡 나누고 올게요. 히즈 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 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레이서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차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타이어를 최상급으로 막 교체하면서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주가 탁 시작되었을 때 그 차는 초반에 무서운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 레이서와 같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분주하게 달리지요.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엔진을 식히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과열로 인해서 멈춰서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급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채우는 그리고 또 휘발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피아워십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와 점점 멀어져갔고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죠. 하루는 그 청년이 급한 일이 생겨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 택시 안에 낯설고 이상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불린

그 방송에서 마침 특별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심코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그 문자를 접수하고 그 청년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갑작스런 전화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명과 인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극동방송을 계속 켜두셨던 그 택시기사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죠. 그렇게 그 청년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침 급히 택시를 탔는데 하필 그 택시가 극동방송 애청자가 운전하는 택시, 그리고 별 기대 없이 보낸 문자가 마침 당첨돼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마침 영접기도까지 하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과 우여곡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이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김명식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택시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까지 해버린 어느 청년 이야기 나눴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특별 생방송 진행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듣게 되신 분들은 김정우 PD 어디 갔나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우 PD님이 울산 극동방송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울산이 복음화율이 참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김정우 PD님도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레이스 투 유 이 시간도 앞으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함께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의 찬양 임내 그리고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죠. 사라 그로브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두 곡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롯이 새긴 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 김도현의 음성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세 곡 함께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깨어 계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업무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지요. 각자의 이유, 상황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름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키를 쥐고 계시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평안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 가운데 바다 위의 풍랑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또그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달빛 가스펠 들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요.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fol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묻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양 같아서 웃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은 잘 앞을 못 본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발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는 풀만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할때 양이 잘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님, 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딴 곳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곤 우리는 자주 이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쵸.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실재하심에 대해서 숨기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과 또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파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 간략하게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였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또 본질이 보인다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인다고들 하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찾아오죠. 경제에 대한 도전들, 관계에 대한 도전들, 어려움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맞서게 되는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것은 의심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는데, 끝없이 우리의 불신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더 들을까요? 이름워십의 찬양 듣죠? 아닙니다. 헤세드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0: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1: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찬미 워십의 의존이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들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7월 6일이죠. 7월 6일서부터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빛 가스펠도, 강준의 달빛 가스펠도 오는 주 주말서부터는 썸머 스페셜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방송에서는 워낙 많은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있긴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복한 아침 순서를 조금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름에 어느 곳을 가시든지 찬양의 BGM을 쫙 깔고 달려가시든 쉬고 계시든 하실 수 있게끔 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방송에서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사용과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기대감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이 큰 사고 없이 잘 배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곡의 예배 찬양 들을까 합니다.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김유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까지 뭔가 일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시 예배는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좀 일찍 가면 뭔가를 예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치운 것 같고 할 바를 다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저 11시까지 갈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11시까지 와라. 그러면 부모는 한 10시 반부터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10시 한 40분, 50분 되면 오고 있냐? 어디냐? 다 왔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모님 집에 딱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고 그래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많이 아쉬워하시겠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쁘게 하나님 만나시고요.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할 우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몇 주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위럽에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늘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도 골랐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맺혀진 크고 작은 은혜의 열매들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기적의 마중물이죠. 네, 오늘 이 새벽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노래.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하니 부지런한 곳 없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내 마음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제단에 올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감사의 고백 위에 다가올 반년의 축복을 장식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맥주 감사절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반년의 시간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의 은혜였는데요. 혹시라도 또 마음 성했던 분, 은혜만이 넘치지 않으셨던 분, 또 무언가 지치셨던 분들 많이 또 계실 텐데요. 지나온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다가올 또 반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5장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모셔선 자들 모두 앞에서 자신을 옥죄할 수 없게 되니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외쳤고 그의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니 비로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서 그가 소리 높여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온 집이 들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이 가까이 갔다. 이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대들이 형제 요셉이요.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나를 여기로 팔아넘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노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 이 땅에 두 해 동안 기근이 들어서나 앞으로 다섯 해 동안은 봄가리도 가을거지도 아예 없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그대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대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대들을 땅에서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셨으며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셨소.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소. 이제 그대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되 당신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여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니 곧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내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다섯 해나 남아 있으나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봉양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께 속한 모든 권속이 피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시오. 보시오, 그대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내가 내 입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나의 모든 영예와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낱낱이 아뢰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시오. 그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 후에 그가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볼을 맞추고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으나 그의 형들은 어느 정도 지나서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형제들에게 명하기를 그대들은 이렇게 행할지니 곧 그대들이 짐승에 짐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의 아름다운 곳을 내주어 그대들도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또 그대에게 내가 지시하는데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이대로 행하라. 곧 그대들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모셔오라. 온 애굽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이

것이니 그대들은 살림살이에 대해 조금도 마음 쓰지 말라고 이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요셉이 바로의 이브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내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쓸 비용도 주었다. 또 그가 그들 모두 곧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냈으니 곧 애굽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열 마리와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쓸 곡물과 떡과 량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였다.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하였더니 야곱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준 말들을 모두 그에게 전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들을 보고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령원이 되살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5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어느 한순간에 저는 여기에 와서 폭격분한 것은 2600명의 우리 자매들을 600명은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제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저 짓들을 내가 세상에 호소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게 죽은 저희 자매가 나한테 넌 대한민국에 와서 가서 배불리 먹으니까 내가 우리를 잊고 사네, 나를 잊고 사네, 내 원이 이렇게 깊은데 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저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듣는 사람도 믿겨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중국 땅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들의 운명 문제입니다. 저 북한 땅에 인권 유린의 나라라면 저 중국 땅은 인신매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 중국 공산당, 승영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공산당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나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평화를 얻습니다. 북한이 두고 온 딸이 하나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딸인데 저는 딸을 찾고도 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6살 때 버리고 떠난 딸인데 날 엄마라고 불러줄까? 그 마음에 저는 울기만 했는데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인생을 이제부터 즐기며 살라고. 딸이 오히려 저를 엄마 내가 돈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힘든 거 알고 엄마도 병이 있는 거 아는데 자기한테 돈 보내주지 말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엄마가 써라 그래요,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제가 중국에 있을

당했겠어요. 그래, 제가 그 후에 그걸 다 알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한테, 우리 딸이 얼마나 감시 속에서 살아갈까? 지금은 온 마을이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 북한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서워 낳았습니다. 첫째는 남자를 낳고 둘은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만약 엄마가 내 나이 때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애국을 할 텐데 엄마가 여기서 복음 통일이 오기만 안타깝게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래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낳네. 저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저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삶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어둠에 포로되고 눌렀던 모든 삶의 진리를 알고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도 저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2,000명이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먼저 온 우리 통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울이고 물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한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죄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말로만 다 표현하고 말로만 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북녘 내 동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김일성 3대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인본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은 떠날지어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 창살 없는 감옥은 사라질지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로 향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읊조려 보세요.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의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가올 날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 나도록 따뜻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미션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켈이라는 책에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과 실천을 나누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중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세상을 이기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예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죠. 뭐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0: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내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눈물에 젖은 땅,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본 오늘의 기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전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아가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포항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 극동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요 임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막강한 행적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씀에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이 쓴 친구 춘실이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나의 친구 춘실이에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연락이 편안하고 빠르고 완성된 이 시대이지만 나는 오늘 펜을 들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며 너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보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큰 상상 골짜기 길가에서였지. 항상 못부리며 연애할 그 나이에 너는 편리화를 신고 나는 지하족을 신고 무더운 여름철 배낭을 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주 향하였었지. 그 약한 신체에 어울리지 않게 쌍꺼풀 진 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던 너의 그 목소리와 너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보곤 한단다. 산나물 캐러 갔다 길을 잃고 당황하여 떤 너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들여다보고 너의 그 큰 눈이 더 커졌으나 너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었어. 먹이가 멀어뜯는 그 저녁 숯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살 일을

우리 서로 염려하고 계획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었던지. 상창에 있는 너희 이모 집도 가보고 무산 철도 마을이 너희 집도 함께 가보고 함께 약초 장사도 해보고 국수 장사도 해보고 매대도 해보았었지. 넌 날 보고 손이야 넌 장사할 포재가 없구나 하면서 놀려주곤 했었지. 돈벌이가 안 돼서 한숨 쉴 때면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니? 되든 안 되든 미치든 벌든 앉아있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줬던 네가 얼마나 귀하였던지. 언제 한 번도 너에게 나는 너는 나의 소중한 동무야 너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생을 나누던 그 저녁부터 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 잡았단다. 너와 함께 보낸 2년도 되지 않는 그 나날, 어려운 그 나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동무였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는 아마도 그때처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룬 그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들을 잘 내세우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기를 원한다. 독재 정권 아래에 묶여서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땅에서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에 하나의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우리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길 원한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멋진 아내와 어머니로 이웃이 존중하고 일러주는 춘실 동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 땅에서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동생과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리면서 너와 온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처녀 시절을 더듬어 보며 좋은 친구였던 춘실이를 위하여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독재 정권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집에는 인기가 없고 거리거리마다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수많은 탈북인민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광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훌륭한 국가를 붙여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친구 춘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

0: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슬플 때 그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의 마음 베푸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도 고향 북녘당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북녘당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한 오늘의 편지. 산나물을 함께 캐던 나의 딱친구 춘실 자매에게 쓴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자선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지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게 된 희생 제사의 효용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서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단순히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 표현 앞에 사용된 전치사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수단과 매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마다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일시적인 죄 사함의 표징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제사였으며 그 피는 단지 외적 제의적 정결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며 구약 속죄일 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반복적 제사와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 정결일 뿐 사람의 속마음, 그 죄책감까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훨씬 뛰어나고 완전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물입니다. 둘째,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사건이며 그 근원과 동력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온전하신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의무나 외식적인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을 넘어서 양심의 근원적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며 이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선 새 언약 안에서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흘리신 피를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남긴 유언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이를 통해 구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옛 언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엄숙한 결속과 속죄의 관계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에서도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그 언약이 효력을 가졌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된 것이죠. 제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언약이 단순한 법적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서약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로 효력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상징적인 효력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인 구속과 새 언약의 완성을 가져왔습니다. 성막 제사에서도 거의 모든 제사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는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정결과 속죄를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재조차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피 없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레위기 17장 11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제사에서의 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모세 언약 아래에서도 피는 언약 성립과 제사 정결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피는 죄와 사망의 대가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적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들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이는 구약의 반복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 언약에서 피가 언약 성립과 죄사함의 필수 요소였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역시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구약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장은 지상 성막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 등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임시적이었고요. 상징적인 속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유일무이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반복될 필요가 없었으며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양심을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실체, 본질입니다. 구약 제사로서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구약 속죄일 제사의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일 제사와 같은 구약 제사는 참된 형상의 그림자로서 죄를 제거할 근본적 능력이 없는 임시적 제사였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일 제사가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제사의 구조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 즉 죄와 양심의 부담을 해결하지

0: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의 본보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폐지되고 그리스의 희생 제사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순한 구속 행위를 넘어 율법 성취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의 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스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구약 제사와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의 제사를 대조합니다. 셋째, 그리스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완료 시제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익을 누리는 대상은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요.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 성경에는 이를 잘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단순한 외적 규례나 반복적인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했던 내적 변화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새 언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복되는 제사나 외적 의식으로는 인간의 죄와 양심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 제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속죄와 화목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5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에서는 한때 평안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3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목포 23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18도, 해산 1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이 32도, 포항이 31도, 강계와 서울, 춘천, 강릉,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광주가 28도, 부산과 목포가 26도, 여수 25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통합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통 영락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역경과 고통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네, 배우는 삶. 우리가 평생 그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 요새는 평생 학습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동안에는 성장하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항상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것,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머무르라 그런 거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죠. 아,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제자라는 거 어디 갔었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또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너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죠. 그렇지. 내 할머니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정말 믿음의 훌륭한 어른들 아니냐? 네 어머니,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유니게 오늘 또 아이들이 그 꿈에 종은 아이들도 같이 오늘 충남 지역에 갔다 온다고요? 어디? 다녀온다고 그러는데 이 유니게 유바디라고 그랬죠 아까 유바디 디모데가 D니까 유니게 어머니 바울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가 자란다 그거죠 그래서 유니게는 가정에서 또 바울은 교회에서 디모데가 자란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선생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부모님 가지고도 안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면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연합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사실 미국에는 교육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세우는 데는 온 마을이 다 연합해서 그 마을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그 아이의 교육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또 무슨 경찰도 그렇고 또 우체국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건강한 한 개인을 세워 나가는데 다 기여를 해야 되고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그 디모데 3장 아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죠. 깨닫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야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 인간을 이 진흙으로 비워놓고 후 부어서 부르셔서 우리 인간을 이제 살아있는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이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예수님에게 원래 배워야죠. 바울도 예수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낮춘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내 마음은 낮은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짐이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굴레가 아니다.

진리다. 참된 자유를 주는 거다.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배우는 게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고,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어긋나면 그건 이단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자라며 자라는 겨, 이건 저는 육체가 자란다, 체력, 건강한 육체, 아이가 잘 자라야죠. 건강하게 강화해진다, 강화해진다는 것은 마음,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강화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이제 지식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영성이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잖아요. 진리, 내가 곧 진리다. 빌라도는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진리냐? 근데 무엇이 what이라고 묻는 게 아니고 who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누가 진리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알미 삶에 담겼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길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담겨야 되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고, 그게 말씀의 육화, 저는 엠바디먼트, 이 말씀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 몸을 입고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말씀 읽기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피아와 에로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각을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그 수도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인식론적인 환대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인데,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 미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자기가 모르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환대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이도, 인식론적 환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 분야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인식론적으로 그의 지식을, 그의 말을,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 지경이 확장되고 또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환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수록 이 AI가, 하이테크가 해주는 것, 대신해주는 게 로봇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식, 정보, 기억력 이런 건 얘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위대합니다. 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더 좋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많은 발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그러한 교육이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생 교육은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졸업하시잖아요. 교회는 졸업하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그 모든 토탈 케어, 돌보는 그런 목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01장,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통합찬송가 201장,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늘 레옹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네.

0: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왜 열등감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었고 집단적인 열등감은 집단적인 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움은 폭력이 되었고 폭력은 거짓말이 되었고 거짓말은 양심의 마비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미움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것은 회복탄력성의 차이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실패나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심리적인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미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창세기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은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으면 존재 가치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실패하면 자신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은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라는 겁니다. 비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을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는 속도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의 의미를 잃은 것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열등감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감옥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011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 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은 언제 어디서나 땡큐라는 인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나라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어질 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감사는 물질의 소유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최신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을 조금 편하게 해줄 뿐, 감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웨이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희망을 안고 나아가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 100명이 모이는 학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100명의 전문의를 앞에 두고 한 암 환자가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격려,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암을 두 번이나 진단받았습니다. 그 중 한 번은 의사가 14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마라톤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저는 14년을 더 살았고 세계 7대 최고봉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 오히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션 스와너의 이야기입니다. 스와너는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등반 훈련을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봉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14일밖에 살지 못한다던 의사의 말과 달리 스와너는 14년을 넘게 살아가며 희망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은 모든 역경을 극복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힘을 내어 능히 이겨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이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새달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인데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요. 이 말의 참뜻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응답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7월의 첫 번째 주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예전색을 말씀드리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강림절에서 오순절까지를 교회력의 전반기, 오순절에서 대림절까지를 교회력의 후반기라고 부르는데 교회력의 후반기에는 신앙과 교회의 성장 성숙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의 후반기인데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6편, 갈라디아서 5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에는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4년 7월 7일에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됩니다. 미남침례회에서는 1953년 6월 침례회 성경신학원을 설립했는데 침례회 총회는 이 침례회 성경학원을 정식신학원으로 정식신학교육기관으로 인가해줄 것을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침례회 신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침례회 신학교의 초대 교장은 에버네티 선교사님이었고 2대 교장은 노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침례회 신학교는 1973년 한국 침례회 신학대학으로 승격했는데 대전시 중구 목동에서 출발한 침례교 신학대학은 현재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에 넓은 캠퍼스를 마련하고 많은 침례교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신학대학이 1954년 7월 7일에 설립됐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는 정남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8일 우리나라 나사렛 교회 설립자 정남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했고 처음에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그 다음에는 성결교 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자치와 자립교회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게 되죠. 다시 미국으로 가 공부하다 해방 이후 미국 나사렛 교회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귀국해 한국 나사렛 교회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1965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수요일에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분들이 있어요. 독일의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동양을 깊이 사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3년 전인 1803년 7월 8일에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1831년 로드 아모스토호라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들어오게 되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충청도 서해안 홍주에서 당시 임금이던 순조에게 예물과 성경을 보내고 영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이 편지의 회답을 기다리며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감자 종자를 심는 법 그리고 저장법을 알려주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구출라프가 감자 재배법을 알려준 것이 나옵니다.
정부는

구칠라프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며 예물도 돌려보내지요. 구칠라프 선교사님은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다 홍콩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구칠라프 선교사님이 1803년 7월 8일 출생하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목사님의 묘가 여럿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주동자 가운데 한 분인 김재근 목사님, 임시정부 검사원장을 지낸 이상만 목사님의 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묘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7월 9일 안장됐는데요. 이 묘는 시신을 모시지 않은 가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묘도 의관과 유품을 모신 의관장 묘라고 하죠.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은 평양 부근 돌박산에 있는 기독교인 묘지에 안장돼 있다가 다시 북한 애국지사 묘지로 이장됐었는데 이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에 저항한 독립투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국지사 묘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유해를 찾아 우리 동작동 가묘로 된 국립묘지에 안장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날 7월 9일 목요일에 크리스찬 신문이 창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뒤에 교계는 혼란을 겪었죠. 세문안교회 김대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 교회 질서 회복과 갱신을 위해 주간지를 창간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처음 이름은 크리스찬이었고 사실은 교회의 혁신, 교회 통일, 보도의 중립입니다. 그 뒤 1963년 크리스찬 신문으로 바꾸었고 1969년 9월 한국가정문서선교회에서 복음선교의 비전, 교회 쇄신과 일치, 신앙의 생활화를 3대 4시로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 외에 신앙 논문과 문예작품 공모, 기념 공개 강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교회 문화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계 행정과 교계 중심의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독자의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님 등 교육자가 점하고 있는 순수한 종교지로 현재 총 16면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신문이 올해 창간 66주년을 맞게 됩니다. 7월 11일 토요일에는 워너메이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워너메이커는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는 부자로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요. YMCA 운동에도 앞장을 선 분입니다. 워너메이커 하면 무엇보다 주일학교에 열심을 낸 분으로 장관 재직 시에도 주일에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죠. 워너메이커가 지금으로부터 188년 전인 1838년 7월 11일에 출생했는데요. 워너메이커는 1907년 한국에 YMCA를 지을 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으로 워너메이커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죠.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장관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귀히 여겼던 워너메이커를 기억하며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 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소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세아 방송 개국의 기적 같은 순간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72년에는 아세아 방송 송신소 건물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 송신소장으로 내정된 노먼 블레이크 선교사와 가족이 왔습니다. 8월에 드디어 스위스의 브라운 보바리 제품의 송신기를 비롯한 기재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FEBC는 관세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가 장비를 구입한 값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FEBC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부에서는 1973년 4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통일원의 김영선 장관이 통일원에서 방송 기재를 받아서 대공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세아 방송에 20년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그 결과로 면세로 통관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송신기와 안테나 등 장비들은 통관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8일에 세관을 빠져나와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제주 송신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통일원이 서류상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도 없어서 자꾸 감사에 걸리게 되자 통일원에서 아세아 방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비들이 온전히 아세아 방송의 명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973년 6월 26일 무선국 검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전파관리국장 명의의 무선국 허가장이 나옵니다. 호출보호는 HLTA로 배당받았으며 운용 허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로 총 14시간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비를 넘긴 아세아 방송은 역사적인 개국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197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연인원 320여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에는 단일 집회 최대 인원인 1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구고 통역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일치된 설교와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1: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0: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을 통해 준비했던 이 대회를 통해 결신자가 무려 7만 2천여 명이나 됐으며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출연이 이어졌으며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후 74년 엑스플로 74, 77년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5일간의 본 대회 가운데 2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한 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의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주강사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를 통해 6,4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송신기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통관되고 이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1973년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까지 참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전파를 보낼 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을 넘어 세워진 송신기도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뜨거운 통역과 설교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방송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오르는 이 좋은 기별이 누군가의 귓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세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피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세 분 스튜디오를 꽈득 채워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미녀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3: 고맙습니다.
0: 해피맘 사역을 하면 이렇게 다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3: 네, 행복하니까요.
0: 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시고요. 아,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셨으니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두 분도 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4: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봉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남 미사 성안교회 해피맘 디렉터 이미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예요. 사랑합니다.
0: 네, 권사님 머리띠를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더 아름다우신데요. 가슴에도 해피맘하고 명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머리띠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네요.
3: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 해피맘 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네. 그래서 스태프님들이 다 이걸 차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거든요.
0: 네, 이 가슴에 배지와 또 예쁜 머리띠만 봐도 벌써 마음이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피맘 이름도 참 예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14년 전에 어머니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제가 그런 의미로 해피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피맘 속에 우리가 진행이 있어요.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연 두 번.

0: 그리고 진행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이 새가족 의원 또 안내위원 반주 뭐 찬양 단원까지 다 어머님들로 구성된 그런 어머니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피맘의 모든 진행과 설교 또 뭐 기도 찬양 이거는 담임 사모님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 학기마다 100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사를 또 14년 넘게 네. 해오셨으니까 거쳐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0: 네, 전국에서 저희 해피맘 사모님들이 또 교인들을 네. 모시고 오셔서 참관하신 네. 탐방 오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안 믿는 네. 그 어머니들도 오셨다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야.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권사님, 디렉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또 우리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안 믿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해피맘은 누구나 되고 싶으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경 권사님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해피맘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또 목걸이로 우리 해피맘들을 격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구성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이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밥, 국, 반찬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1: 네.
0: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네. 감동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을 대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집에 가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간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준비 과정은 우리 권사님께서 네. 또
1: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는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권사님.
2: 저희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개강 때하고 종강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 때는 봄에는 나물 같은 걸로다가 찰밥을 해서 삼기고
1: 와.
2: 또 가을에는 이제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1년
0: 도토리,
2: 먹을 거
0: 도토리묵도
2: 준비를 해놓습니다.
1: 네.
2: 이제 가을에는 이제 찹쌀 같은 것도 내가 맛이 가고
1: 제철 음식들이요. 네.
2: 은행 같은 거 저장하고 도토리 가루 장아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요. 봄에는
1: 네.
2: 장아찌로 하고 양파를 해서 해놓고 여러 가지 뭐 호랑이 콩 같은 것도 1년 먹고 다 네.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개강 때 하고 종강 때 가을 학기 네 번을 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요.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맛나게 드시고 가면은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1: 아멘. 무려 1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또 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유기농 건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식사를 먹은 해피맘들이 가족 생각에 절로 난다고 하겠어요.
0: 네.
1: 나도 이렇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을 해서 먹여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 먹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1: 네.
0: 그 음식을 대접받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가서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제 안 싸워야 되겠다.
1: 네.
0: 또 아이들하고 뭐 티격태격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런 어떤 마음 다짐을 갖고 가져갈 때 제가 참 보람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미경 원사님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학 때는 어머니들이 필사 성경으로 들어가요.
1: 네. 네.
0: 그럼 이제 성경을 써왔을 때 그다음 학기 때 모든 그 상품과
1: 여기서
0: 준비를 해주십니다.
1: 네. 네, 14년 동안 무려 그 일을 디렉트 해오셨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해피맘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 같은데요. 해피맘 구호하고 노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0: 네.
1: 네, 구호를 저는 받아보고 심플하게 정말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담아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호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0: 네, 그 전에 제가 왜 이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1: 네.
0: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0: 거의 100%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1: 아멘.
0: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세계적 인물이 돼요. 예,
1: 맞습니다.
0: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행복 마음이고 사랑 마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거의 그게 가정예배가 사라졌어요. 근데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이 뭘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 저거 많이 하는데 그거의 지름길은 저는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그리고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공격적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축복이 오는 걸 저는 제가
1: 아,
0: 몸소.
1: 공격적으로 드리기.
0: 예. 그래서 이걸 구호로
1: 네.
0: 하는데 우리 디렉터님이 항상
1: 네,
0: 하시거든요.
1: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0: 예.
1: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그럼 다 같이 주먹을 쥐시고, 구호 준비,
0: 아자!
2: 가자! 나는
0: 행복맘!
2: 행복맘,
0: 사랑맘! 기도맘!
2: 기도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0: 축복의
2: 축복의
0: 통로!
2: 통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0: 세계적
2: 세계적 인물,
0: 인물!
2: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0: 영향력
2: 영향력 인물.
0: 인물!
2: 매주 화요일은
0: 어머니가
2: 어머니가 자녀를
0: 자녀를 위해
2: 위해 기도하는
0: 기도하는 날!
2: 날. 나는
0: 행복맘, 사랑맘,
2: 사랑맘,
0: 기도맘,
2: 기도맘. 아멘.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은
0: 가정예배,
2: 가정예배, 성품 훈련의 지름길은
0: 말씀
2: 말씀 암송,
0: 암송,
2: 축복의 통로의 지름길은
0: 공격
2: 공격드림.
0: 드림.
2: 아멘. 와.
0: 매주 이렇게 외칩니다. 예.
1: 제가 따라해봤는데 박수를 놓쳤네요. 역시 14년간 호흡을 맞추신 분들의 환상 호흡이고요. 아, 이거를 외워서 구호를 외치면 이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이 다 들어가
0: 다 들어
1: 있다는
0: 있습니다.
1: 생각이
0: 네.
1: 드네요. 노래도 또 우리 정삼숙 사모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0: 저희 해피맘 기도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기를게예요. 근데 제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1: 아멘.
0: 그런데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길러서 이땅 위에 험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우뚝 설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2절은 지혜는 솔로몬처럼, 지도력은 모세처럼, 그리고 영향력은 다니엘처럼 우리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간증이 되는 우리 가정의 명품 자녀가 되리라. 그런 가사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네.
0: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번 들어보셔도.
1: 같이 부르면 눈물 흘리는 분도 많으실 거란
0: 네.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참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네네.
1: 특히 그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좀 무장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예.
1: 해피마음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0: 네네.
1: 그 변화되는 모습에 얼마나 이 스태프들이 행복하실까요?
0: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1: 네.
0: 그걸 외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엄마의 모성애라는 거는 자녀들 이름이 나오면 벌써 눈물이 흘러요.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1: 아멘.
0: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갈 때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남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그게 해답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볼때 반드시
1: 아멘.
0: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여기 두분 권사님도 아마 해피맘을 하면서 아마 그 보람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벌써 우리 권사님 우시려고 그러세요. 디렉터 권사님. 말씀해
2: 아,
1: 주시죠.
2: 예,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1: 네.
2: 남자만 두 명.
1: 네.
2: 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하나님을 살짝 이용을 해서 하나님 뒤에서 내가 아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0: 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아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또 방송 가족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고문 권사님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손주들을 다섯이나 보내셨잖아요.
2: 네, 네.
1: 와, 대단하셨어요. 그 손주들이 지금 다 컸죠?
2: 네. 큰애가 김용석이고 김보명 20기 단원장이고
1: 아, 네.
2: 그 정은채 부단원장, 정은택 단원장 해서 모두 다섯 명, 성민까지 다섯 명 손주를 보냈습니다.
1: 와, 얼마나 그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지 저희도 막 감동했었거든요. 다섯 명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이 많으시죠?
2: 네. 해피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딸과 며느리가 있지만 너네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빠른 걸 가르쳐줄게. 그러면 뭔데요? 그래. 그럼 기도가 제일 빠르다.
1: 아멘.
2: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빨라.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잊지 말고 기도 생활을 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 네. 아유, 며느리분들이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시는 우리 시어머님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3: 네. 아멘입니다. 네,
1: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또 믿음의 아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또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의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강조해 주세요.
3: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해요.
1: 아멘.
3: 그런데 나는 한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3: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한나의 삶의 특징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1: 네.
3: 요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흐느끼면서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 상처받고 마음이 상심한 심령들이 솔직히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되고 절망되면 사람에게 토해냈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자녀 교육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나가 되면 그냥 자녀들은 사무엘이 된다. 한나의 삶의 특징이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자녀교육 프로젝트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또 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3: 어머니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인내를 가지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때가 되고 타이밍이 돼야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거기서 도중하차하거나 그거를 후회로 참지 못하는 그런 네. 마음 때문에 그게 다시 온이치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풀을 깎고 수고로움을 해야 견디고 참고 견뎌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1: 네.
3: 우리가 너무 어머니들이 길과 같은 마음이 많으세요. 정말 기도를 심었는데 왜 나는 이 열매가 없는 거야?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
1: 네.
3: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그런 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수고하면 우리는 결국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인내를 하자는 거예요.
1: 아멘. 네.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도 1년 동안을 정성을 기울이면서
3: 네.
1: 정말 열심히 그 씨를 심고 가꾸는데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3: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네.
3: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1: 네.
3: 다듬을 걸 다듬고 부실 걸 부셔야 작품이
1: 네.
3: 되듯이

0: 우리가 기도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또 말씀으로 모난 부분을 다 깎고 자르고 다듬을 때 온전한 다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잖아요. 그 인내를 굉장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예.
1: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두 분, 우리 권사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우리 고문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우리 사모님이 해피맘을 개강하면서 14년 동안 하면서 제일 축복받은 우리 할머니 박순자 권사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옆에서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1: 아멘.
2: 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섬겼듯이 내가 끝까지 우리 사모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며느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3: 네, 저도 뭐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말씀으로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도 몰랐었는데, 성안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니까 숙제가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아이들 둘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거리도 멀뿐더러.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통성 기도도 모르고 기도 시작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어느 곳으로 보내면 좋은지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대화가 잘안 통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편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를 하는지 알잖아요. 항상 식탁 위에 필사를 하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갈때 기도해주고, 아기 때는 말씀카드 뽑는 거를 많이 했고, 이제 유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제가 카톡으로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그 대문 사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두차역, 두제역 두 아이들한테 무언으로 그거를, 그래서 작년까지 그게 카톡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또 해피맘도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박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성안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1: 아멘.
3: 감사합니다.
1: 네. 엄마 아빠는 정말 옆에 가지 못하지만 그먼 유학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3: 아멘.
1: 하시니까요. 어머니 또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이렇게 든든한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리고 모든 그 모델은 성경의 인물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감사 헌금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지도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꿈이 없어요. 너 뭐가 될 거야? 몰라요. 나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고, 에서처럼 또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영적이고 큰 지도력을 갖게 하시사, 중요한 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안아서 겸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

0: 목을 놓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늘 14년을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1: 네.
0: 기도 제목이 하나씩 다 이뤄지는 거예요.
1: 할렐루야.
0: 네.
1: 14년 동안 해왔더니 해피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0: 네. 왜냐하면 저는 방학이 없다고 봐요.
1: 네.
0: 기도와 말씀이 방학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1: 아멘.
0: 고맙게 되면 무조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까 구호지창처럼 가정을
1: 네.
0: 위해서 기도하러 달려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을 학기 되면 계속 기도는 멈춤이 없다. 그렇기
1: 아멘.
0: 때문에 저는 졸업이 없이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이땅 위에서 어머니들을 그 행복하게 하는 그 해피맘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아줄 줄 믿어요,
1: 아멘.
0: 저는.
1: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세 분의 어머니가 더 행복하시다는
0: 아멘.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혹시 어려워서 정말 고민 많으십니까?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모두 해피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 감리교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계속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안 믿는 분도 대환영이죠?
0: 네, 믿지 않는 분도 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예수도 영접하고, 또 등록도
1: 아멘.
0: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1: 네, 그런 기적의 축제 현장에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저도 들으면서 보람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안 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해피맘의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해피맘의 디렉터이신 이미경 권사님 모시고 성안 감리교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1: 네,
0: 방송 가정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평안하세요.
1: 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거나 성안감리교회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스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2: 예.
3: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2: 예.
3: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예.
2: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3: 그렇죠.
2: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3: 별로 인기가 없었죠?
2: 예,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0: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0: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개통해.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뭐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명담도
0: 예, 있었죠. 예. 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 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1: 네.
0: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그런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0: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1: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0: 근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것 같아요?
1: 앞으로 AI 제가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0: 근데
1: 아닌가.
0: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1: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0: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0: 예.
1: 있고요.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0: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게 이건 뭐예요?
1: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한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홍수같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0: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철학과 리더십이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hysical AI.
0: 예.
1: 이 physical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1: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0: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달아 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딱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1: 피지컬.
0: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2: 네.
1: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0: 예.
1: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1: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순장.
1: 순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2: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2: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1: 거기서 계시다가 지금 서울로 이제
2: 서울로
1: 오셔서.
2: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화람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2: 순장을 하면서 또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5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오정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 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아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 보통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시기죠, 지금이.
2: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제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2: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희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는

0: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희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오카르 목사님이 굉장한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1: 안목이.
0: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화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 규범 10계명을 복창을 합니다. 그 행동 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7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3: 네, 청취자
2: 여기
3: 사연
2: 보니까
3: 함께 보내주십시오.
2: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0: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0: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만큼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던 적이 없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올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올해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합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또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제 2026년 상반기의 삶을 지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해 이 6개월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진을 쳐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 그 사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나온 길로 돌아가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끊임없이 죽어야 했던 절망의 땅, 고난의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는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이 이 백성들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너희가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된 그 이유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본문에 기억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저장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2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고통의 세월, 아픔의 시간들을 왜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애굽의 노예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의 혈기와 그의 자아를 철저히 낮추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만지고 빚어주셨습니다. 그는 형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자랑할 정도로 연약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세월 동안 이 요셉을 빚어주신 것이지요. 광야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이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철저하게 막혀있는 차단된 곳입니다. 파종할 씨앗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뿌린다고 해도 그 땅에서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날개 그늘로 보호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3절 중반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육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을 그들에게 거두게 하셨고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거두어 드리지만 남은 것은 다음날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거둬들인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열매 맺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의 자리를 잠시 멈추셨던 분들, 엄두가 나질 않아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그것으로 매일 육의 양식을 삼은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루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의 새벽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을까요? 40년 전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요 내 자손이 이 땅

소유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6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언약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은 광야의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모여든 환난받은 자,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2026년 하반기에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도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0: 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줄 강단. 줄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가고 그냥 수요일이 되면은 교회 오고 성경책은 요새는 안 가져와도 다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찾을 줄도 모르고 아무런 평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새벽 예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의하다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따로 있을 때는 전혀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하나도 접하지 않고 단지 그냥 주일날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릇이 되겠느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뭐 본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최정하 장로님 그러니까 최정하 장로님은 그저 장사를 잘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장사 잘한다.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저 열심히 잘한다. 어릴 때부터 오징어를 했으니까 장사를 잘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뭐 물론 그 중에 오면서 하여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 일기장은 멀지 않은 시간에 책으로 아마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매일 새벽 또 뭐 하여튼 뭐 빠진 날이 없이 새벽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상하는 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모르지만은 장로님은 이 말씀 한마디가 귀하면은 그 말씀을 옆에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하고